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망의 기도 김은영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로 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때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사람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화해할 때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주님의 평안이 방송 가족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건강과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 구수동 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구수동 교회 강석화 목사입니다. 방송으로 네. 그리스도를 전 세계 전파하는 우리 모든 이 귀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의 심령에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0: 아멘. 네, 지금 목사님 스튜디오 창밖으로 갈비가 담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목사님께서 오랜만에 담비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네, 오늘의 또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네. 부탁드립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서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0: 아멘.
1: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0: 중에서도 은혜 담비를 이루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애청자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살리고 일으키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심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모든 심령 이 땅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첫 찬양 나누고 기도할 텐데요. 기도 제목은 샵0933, 우물정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사연 기다립니다.

0: 네.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뒷예자리 공개를 원치 않으시면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실 거고요. 부산극동방송 중보기도단이 응답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 극동방송국의 중보기도단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9507번님이시고요. 저희 신랑 28일 건강검진 서울로 갑니다.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나오게 중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달 21일 월급도 한결같이 정상으로 들어오게 기도해 주세요 하셨는데요. 목사님 네, 네. 요즘 경기가 네, 만만찮아서 매번 네. 이런 기도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우리 9507번님 네.
1: 네, 9507번님
0: 네.
1: 또 서울까지 가셔서 또 건강검진 받는 우리 남편에게 또 위로와 평강이 오기를 바라고 또 건강관리도 잘하고
0: 아멘.
1: 그 일하면서도 여러 가지 중단 일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예, 재정의 복도 하늘 채우셔서 모든 삶 가운데 일상의 복이 넘쳐나고 영육의 강건에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우리 간절히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0: 아멘.
1: 하나님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보존하게 하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28일 건강검진으로 서울까지 가서 검사는 모든 각오는 걸음걸음에 하나님께 안정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평소 건강관리 잘해서 좋은 결과 나왔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건강한 몸으로 이 땅에 맡겨진 사명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오니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의 생활 월급도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살아가면서 너무 불편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만큼의 아버지는 재물의 복도 주시고 우리의 발이 아셀 지파의 그 축복의 기름의 장경같이 쓸 것과 필요에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모든 삶을 아버지 멋있게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생명군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 귀한 복음의 사명도 감당해서 이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9507님의 우리 신랑과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9507번님의 남편분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7087번님의 기도 제목이 이어집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셨는데요.
1: 네.
0: 공황장애 비슷한 그런 느낌 저도 가끔 있답니다.
1: 네,
0: 네 우리 7087번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1: 우리 7087번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0: 아멘.
1: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대로 바다 저편에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을
0: 아멘.
1: 바라보시고 이 우울한 마음과 무기력함을 이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헤쳐나오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망하느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7087번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울한 생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0: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모든 무기력에서 세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요 구원의 방패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버지 여건이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숨어버리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어도 우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매 순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7087번님 꼭 잘 회복되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9686번님입니다. 저의 딸이 유방수술 후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직 검사 받습니다. 자세를 잘 취해 한 번에 주사 바늘이 잘 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검사 결과도 아무 이상 없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0: 네. 9686번님 오늘 우리 조직검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바퀴를 두르지 않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1: 아멘.
0: 시편의 이 고백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잘 검사받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연약함 가운데 치료하시는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진정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을 주셨사오니 두려워하는 마음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쁨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를 우리 9686번님 되게 하시고 또 여성 수술 후에 6개월마다 이렇게 관찰하고 검사를 받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시고 섭리하셔서 주님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모든 세포에 치료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그 검사하는 과정 속에 바늘도 잘 들어가게 하고 검사 잘 받게 하시고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손길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날로 모든 나쁜 세포가 소멸될 뿐 아니라 건강한 세포가 생성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기도와 간구를 드리는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임할 때에 믿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평안이 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너를 치료하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 쉽지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오늘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사연 소개해드립니다. 익명으로 주셨는데요. 환절기 감기 걸리지 않고 건강한 가운데 맡은 일들을 모두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0: 네. 네, 환절기 아침 저녁으로 또 기온차가 심합니다. 예, 체온 관리 잘 하시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씩 마시고 해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간구하니까 그 기도가 얼마나 귀한 기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참 정말 충성된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익명의 성들님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키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끊임없이 여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더듬어 주시고 이 환절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강

0: 기로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익명의 우리 애청자 우리 성도님의 심령 가운데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머리의 정수에서 발끝까지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상기도 하기도에 나쁜 아버지 세균이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치료하는 능력으로 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 아,
0: 모든 맡은 일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성령으로 때마다 시마다 아버지는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아멘. 네, 이어지는 기도 제목입니다. 5799번님이시고요. 치매이신 시어머니와 파킨슨으로 상반신만 겨우 움직이시는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봉화지염이 의심되어 병원에 입원을 하셔야 할 상황인데요. 직과 병원을 오가며 두 분을 케어할 것인데 가족의 도움으로 속히 회복되어져서 집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 당부드립니다.
0: 네.
1: 하셨습니다. 네. 목사님 봉화지겸이 어떤
0: 그 이제 상처가
1: 볼만해서
0: 염증으로 이제 나가는 거. 예.
1: 아, 예. 네.
0: 그게 봉화지겸 염증으로 예. 약간 곱는 그런 거죠. 군대에서
1: 네.
0: 이렇게 걸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 그런데 시어머님과 친정어머님 두 분을 이렇게
1: 많이
0: 움직이고
1: 힘드시겠습니다.
0: 이렇게 고향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참 수고가 많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두 분을 케어한다는 것 이게 참 너무나 귀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정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보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시고 우리 5799번님의 삶 가운데도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1: 아멘.
0: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치매이신 시어머님 그리고 파킨슨으로 겨우 상반신만 움직이는 친정어머님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친정어머님 또 상처가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의심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감염을 주께서 막아주시고 나쁜 세균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할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그런 걸음에 함께하시고 나쁜 세균에 감염되어 그 염증을 치료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몸의 면역과 저항력이 증강되게 하시고 직과 병을 오가는 모든 아버지 교통병 걸음에도 아버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특별히 두 어머님을 잘 보양하며 섬길 때마다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도움의 손길이 즉시 임해서 회복의 은총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5799번님의 어머님 두 분 네, 원하신 네. 대로 또 댁에서 잘 모실 수 있는 그런 건강 회복되시기를 믿습니다.
0: 아멘.
1: 5496번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다음 주부터 가을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많은 영혼들이 은혜 가운데서 잘 마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0: 네. 이제 다음 주라면 이제 예, 가을에 이제 10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는
1: 네.
0: 기간인데 우리가 평상시 일상적인 기도가 늘 필요하지만 특별 새벽 기도는 간구입니다. 특별 새벽 간구. 예, 이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1: 아멘.
0: 영혼 많은 영혼들이 은혜 가운데 이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우리 주님께서 신이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메고 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는 귀한 기도 응답의 역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다음 주부터 5496번님 가을 특별 새벽 강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악한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정령

0: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가을 특별 새벽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네, 2150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 제목 올리는데요. 처제 정경인 성도가 내일 고관절과 내과 수술을 진행합니다. 몸이 많이 약한 상태인데요. 수술을 집도하는 의료진들의 손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수술 잘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장인어른 정병근님이 그리고 장모님 최필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주님을 만나고 거듭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하셨습니다.
0: 네. 2150번님 사랑하는 가족 특별히 우리 처제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고관절과 내과 수술을 또 함께 진행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몸이 약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1: 아멘.
0: 의사 손길도 붙드시고 섭리하여 주실 줄 믿고 그리고 우리 장인 장모님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만 분명하면 그 가정은 구원받습니다.
1: 아멘.
0: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2150번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처제 우리 정경인 성도님 내일 고관절과 내과 수술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수술인데 몸이 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셔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전의 손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시종을 주께서 간섭하셔서 지키시고 마취를 시작하고 깨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수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해서 의료기기와 또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할 뿐 아니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치유하는 능력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믿음의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처제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모든 수술의 아버지분의 진행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장인 장모님의 영혼군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 예수를 믿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소망의 간구를 통해서 아버지 2150번님의 삶 가운데 가정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1: 아멘.
0: 그렇게 될 줄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이 150번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은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에 대출 받으려고 신청을 했는데요. 딸의 결혼에 꼭 필요한 자금이라서요. 꼭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셨습니다. 네. 결혼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0: 네네. 따님의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네. 대출을 신청하는데 참 이런 대출은 잘 될 뿐 아니라 좀 지원도 정부에서 해주면 좋겠어요.
1: 아멘.
0: 네. 저는 그렇게 바라는 것입니다.
1: 아멘.
0: 꼭 필요한 자금이라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딸의 그 결혼과 장례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익명의 성들 함께 기도하십시오.
1: 아멘.
0: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채우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간구와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익명의 성도인 우리 딸의 결혼을 위해서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 결혼에도 결혼 후의 모든 가정생활에도 함께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오늘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구서동교회 강석화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 아멘.
0: 감사합니다.
1: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인을 보내

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2: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가련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에게 빛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창세기 이전의 세상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천지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비참하고 비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이러다 보니까 딱히 이 사람은 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이라도 하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행하던 제자들이 그 사람의 가련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구걸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그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주님, 이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쓰잘데기 없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난데없이 사실은 툭 튀어나온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이 질문은 당시를 살아가던 신앙인들에게 상당히 난해한 질문이었고 수많은 신학적인 논쟁과 토론을 이끌어내었던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기가 결국 이 질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논쟁을 하고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해도 결국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그 결론에 도착을 합니다. 고난은 죄 때문이다, 이 생각과 이 공식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으로 고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떤 이는 부모 죄 때문에 졌다, 부모 죄 때문에 자식이 지금 벌받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으로 그렇게 그가 지을 죄를 미리 내다보시고 다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이도 있었고, 그것도 아니라면 저 사람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그에게 죄가 많았기 때문에 저가 고통 중에 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특별히 본문 뒷부분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생각의 테두리를 절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변화하는 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데는 대단히 성실하고 또 책임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고하는 것에 있어서는, 생각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법 게으르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자주 자신이 만들어둔 그 틀 속에 갇히게 되고 그 갇힌 틀 속에서 벗어나지를 잘못합니다. 그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틀 속에서 또 그 프레임 속에서 타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은 지금 1절을 보세요. 1절에 보시면 맹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틀렸죠. 예전의 개역 성경에는 소경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장애자, 맹인, 정신병자, 지금 이런 말 안 씁니다. 이런 말 안 쓴 지 제법 되었습니다. 이런 장애인 비하 용어들은 이미 사회에서 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미약자 그런 단어로 순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번역한 사람들은 맹인이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어쩌면 무심코 이 번역가들이 이 단어를 그대로 썼을 겁니다. 성경에 안전뱅이라는 전언자라는 말도 나옵니다. 안전뱅이 전언자 대신에 지금은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성경에 문둥병자라고 그렇게 그 말도 나오죠. 그 말은 한센시병 환자 혹은 한센인 환자 또는 나병 환자라고 해야 맞습니다. 귀머거리 대신에 우리가 써야 할 말은 청각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부터 새롭게 바꿔 사용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는 일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번역은 또 맹인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편적으로 시각장애인은 뭐가 밝습니까? 귀가 밝죠. 시각장애인들은 귀가 아주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청각이 몇 배나 예민합니다. 보지 못하는 대신에 듣는 기능이 발달하는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 시각장애인은 지금 자기 옆에서 시비를 하고 있는 이 이야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이야기 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좀 잔인하지 않습니까? 역겹지 않습니까?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남의 고통에 대해서 세 가지 오류를 범한다. 첫째, 남의 고통은 꼭 죄 때문이라고 말하기 좋아한다. 자기 고통은 죄 때문이 아니고 남의 고통은 그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받는다,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둘째, 타인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엄격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잘못에는 굉장히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엄격하다는 그런 이중잣대를 댄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자신은 늘 예의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인 대책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인 말잔치뿐입니다. 무익한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 죄인가 아니면은 본인 죄인가, 본인의 죄라면은 태어나기 전에 도대체 무슨 죄가 있었는가, 만약에 부모 죄라면 지금 이 사람 너무 억울하지 않는가, 뭐 이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추상적인 토론만 끊임없이 그렇게 벌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아쉽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께서 어떤 기적을, 어떤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바로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을 본인들이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능력의 주님을 자신들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순간, 보았을 때 어떤 말부터 해야 합니까? 주님, 이 불쌍한 사람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 사람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이 사람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가련한 사람 눈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아, 그렇게 말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신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은 도대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당시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저희들이 접할 때는 별스럽지 않게 들릴지도 몰라도 그 당시 그 세계관에 젖어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미래에서 찾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장애의 원인이 사회 때문입니까? 정치 때문입니까? 경제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 자신 때문입니까? 이것은 전부 다 과거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주님의 대답은 미래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사람과 사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의 가족들과 오랫동안 구걸 하고 있던 그를 아침 저녁으로 보아왔던 그 이웃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고침 받은 이 시각장애인,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이 소문이 일파만파로 번졌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갑니다. 글쎄요, 저는 이 동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시각장애인을 영적 시각장애인들에게 데려갔을까?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행하는 이 예수라는 양반, 이 양반이 과연 제정신이냐? 그는 죄인이 아니냐? 그가 무슨 이적을 행한단 말이냐?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프레임 속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취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라는 자가 너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맞느냐? 너는 그 양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은 상당히 위험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그 자의 부모를 다시 부모를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자가 너 아들이 맞냐? 너희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맞느냐? 그거 정말이냐? 지금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지금 이 질문이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나면서부터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것과 그의 사람이 이 부모의 아들인 것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 확인하기 위해서 부모를 불렀다면 멍청해도 이만한 멍청이는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 부모는 아들이 치유받던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부모에게 현장 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정말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싶었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증인

너로 그렇게 불렀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모를 불렀다면 그때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제가 추측할 때는 위협입니다. 아들 입단속 시키라는 겁니다. 아들이 자신의 병을 고쳐준 그 예수라는 양반을 선지자라고 그렇게 그렇게 떠벌리면서 다닌다는데 그 입 다물어야 한다고. 입 그렇게 놀리다가는 무슨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꾸 그렇게 떠들고 다니면은 부모인 당신들에게도 해가 될 줄 알아라. 그 얘기입니다. 부모는 두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 권력이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그것도 두려웠습니다. 이게 종교가 타락할 때 지도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타락하면 지도자에 대한 왜곡된 상이 등장합니다. 그때 두 가지 극단적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편적으로 말을 합니다. 첫째는 종교 지도자의 직업화 현상이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자리가 선망의 대상이자 권력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그 자리가 엘리트화됩니다. 고려시대 때 불교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특권층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종교 지도자가 되는 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다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 교회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또 강사 기관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회적인 교단적인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타락할 때 그 과정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하향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혹세무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를 다그친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소경되었던 자, 그 시각장애인을 고침받은 시각장애인을 다시 불러올립니다. 그리고 또 추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답을 들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정관념, 그 프레임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지 자신들도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믿고 주장했던 것을 번복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침받은 이 시각장애인에게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그렇게 감격과 확신으로 간증하면서 그렇게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전부 다 사실이다. 저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렇게 설명할 때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그런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바늘 하나 들어갈 틈새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배울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들만의 틀 안에 꽉 갇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할 때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원체 부드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뭐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아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그런 세속적인 사람 참 교회당 안에서 관계 맺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관계 맺기 어려운 사람 정말 저 사람하고 관계 안 맺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변하지 않는 참 무대포 같은 사람 관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얼마나 이런 사람들은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절대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습니다.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그렇게 자기 주변을 돌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이 틀림없으니까 당신들은 나의 생각에 맞추든지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

문제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굳은 마음입니다. 화석처럼 굳을 대로 굳어진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진리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독선이 될 경우가 허다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또 내가 가진 생각과 지식은 전체가 아니라 부분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종교적인 열심은 그게 종교와 같이 결부가 되면은 결국 나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 모든 사람 정죄하게 되는 교만에 이르게 됩니다. 틀림없이 그래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물이 좀 고일 때마다 그 근래로 무릎을 꿇고 열심히 물을 닦아내고 있는 저를 보시면서 참 부지런하다. 우리 목사님은 원체 기질 자체가 부지런하구나.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무한한 그 진리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가 싫었습니다. 변하기 싫었어요. 단지 남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랑스러웠고, 남들보다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대견스러웠습니다. 이대로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자기 영역에서도 잘 나가고 있었고, 심지어는 사람들도 그들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우리만 바리새인들을 욕하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화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현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 생각 들었을 겁니다. 그런 자신들의 모습을, 그 모습을 겸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족하는 것이라고 자유했을 것이고, 그래서 변화 대신에 선택했던 것이 안전과 지킴이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버리니까 자신들이 그동안 지키고 있던, 또 지니고 있던 그 생각들의 정면으로 그렇게 부딪혀 오는 그 예수님의 생각과 그 행동과 그 말들을 가만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우리 소명교회가 안전과 지킴을 선택할까 사실은 두렵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단지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자리를 틀지나 않을까, 저는 솔직히 두렵습니다. 한 명씩 한 명씩 조금씩 교인 수가 늘어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 복지부동할까, 저는 무섭습니다. 이만하면 된다,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런 모습을 여러분 자족하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는 마십시다. 그건 자족도 아니고 그건 겸손도 아니라 그건 게으름이고 무기력함이고 영적인 태만함입니다. 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각자의 영적인 태만함 혹은 우리 각자의 영적인 무기력함, 그것이 단지 꾸준한 교회 생활이나 성실하게 반복되는 종교 생활 뒤로 가리워지기도 합니다. 주님에 대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해도 그냥 냉랭한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것만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예배당 출석부 도장 잘 찍고 가는 것만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소명 성도들이 아무런 성장도 없이 아무런 발전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 모습을 자족하는 모습으로 변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거기까지 자라는 것이, 거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 신앙 성장의 목표입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변화해 가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기적이게 하소서, 이 넷째 날 메시지는 내 생각의 틀에 기적을 가져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행동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변하지 않는데 행동이 따라온다는 말은 그 행동은 그냥 면피용 행동일 뿐입니다. 저는 소명교회가 멈추지 않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을 받고 또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교회,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성도들, 끊임없이 갱신이 있는, 개혁이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명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공동체여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역의 폭이 넓어지고 그 사역의 폭이 또 깊어지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그런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교인 수나 교회 건물의 아름다움 그거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몇 명의 선교사를 돕고 있는가 그것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1년에 얼마다, 우리 재정이 1년에 얼마다, 그런 것들을 자꾸만 자랑하면은 사고가 그렇게 굳어져 버립니다. 저 역시 동료 목회자들에게 1년 예산 얼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우리 예산 1년에 얼마야? 그렇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몇 명이야?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이미 저의 마음은 굳어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너는 그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부끄러운 말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에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이, 아무런 영적인 성장도 없이 단순히 모세의 제자라는 사실만 자랑하는 현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어떤 영적인 성장도 없는데 단지 할 수 있는 말이 우리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우리는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통신앙을 지닌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은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교단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남부노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이런 말은 절대 자랑스러운 말이 아니라 그건 부끄러운 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한 시각장애인의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굉장히 강렬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서 더 나아가서 영적인 시각이 열리고 있는 이 시각장애인과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드름을 피우고 있지만 오히려 영적인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좋은 소명교회가 더 좋은 소명교회,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한다면 우리 생각의 프레임을 더 넓혀가야 합니다. 더 넓혀가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미국 사람과 우리 한국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 늘 그 사람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자기의 바운더리가 견고합니다. 바운더리를 잘 쳐놓고 그 안에서 또 그 밖으로서 신앙생활을 혹은 사회생활을 해나갑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심리학이나 그 상담학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바운더리를 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배운 도둑질 밤새는지 모른다고 우린 정말 엉뚱하게 바운더리를 너무 강하게 또 만들어서 거기에 성을 지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숙한 신앙의 성숙은 그 바운더리를 점점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바운더리를 정확하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어진 그 바운더리를 점점 넓혀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신앙생활 하실 때 내가 가진 그 생각의 바운더리 혹은 프레임 그것을 조금만 넓혀 가봅시다. 조금 더 넓게 가면은 그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질 것이고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영향을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또 한 뼘 그렇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생각에 있어서 사고함에 있어서 부지런할 수 있도록 사고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소명교회와 또 소명교회 성도가 야 소명교회는 생각하는 폭이 달라 소명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는 깊이가 달라 그게 그런 칭찬을 저는 정말

그리고 좌동 순환로에 위치한 소명교회 노성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 731국에 1004번 소명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 759국에 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0월 13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제독립교회연합회가 제26회 목사 안수식을 열고 26명의 신임 목사를 배출했습니다. 어제 서울 동작구 CTS 아트홀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에서 정일웅 총회장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 사랑으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목회자가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설립자 박조준 목사는 영상 축사를 통해 세속적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는 사명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안수식에서는 독일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독일에서 법학과 신학을 전공한 32세 크리스티나 시네로스 목사도 안수를 받고 유럽 다민족 청년 선교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나부터 포럼이 제6차 포럼을 열고 한국교회가 성장에 집착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초기 선교 정신과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나부터 포럼은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독교 한국, 한국인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류영모 대표 목사는 개회사에서 교회가 이념과 정치를 우상화했던 과거를 지적하며 본연의 섬김과 헌신의 가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특정 권력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고 나라의 양심을 깨우는 교회가 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신임총회장 김종희 목사가 본질로 돌아가 영적 힘을 회복하고 소통과 연대로 시대를 앞서가는 교단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최근 취임 인터뷰에서 영적 힘의 회복과 소통을 강조하며 목회자 최저생계비 지원과 은퇴연금 확대, 서대문 총회본부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목회 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전문성 있는 교육사 제도를 추진하고 과거 국가 권력에 피해를 입었던 한신대의 역사를 아카이브로 제작해 교단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희 총회장은 자유와 평화, 생명이라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의 전통과 정체성을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의 가정교회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단속 범위가 예배당을 넘어 학교 내 교사와 학생 등 교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중국 공안과 공무원 30명이 지난 9월 16일부터 이틀간 안후이성 진자이현 가정교회를 수색하고 성도들의 휴대전화 압수와 함께 여성 목회자 2명을 연행했다고 밝혔습니다.

0: 국제 기독교 인권단체 차이나에이드 역시 중국 당국의 단속이 학교로 확장돼 외양 제1중학교 교사가 성경 독서 모임 참석을 이유로 신문을 받았으며 후난성 초중등학교 내 교인 자녀들에게 종교적 세뇌각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제26회 언더우드 선교상 시상식에서 인도네시아 김한일 선교사와 인도 김용대 선교사가 수상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기념사업회는 어제 연세대 루스체플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30년간 한인교회 및 현지 유치원 세 곳을 세운 김한일 선교사와 인도 북부에서 26년간 미전도 종족교회 16곳을 개척한 김용대 선교사에게 상을 전달했습니다. 김용대 선교사는 이번 수상을 선교지에서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성경의 말씀을 이루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EBC.
1: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의 말씀인데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가을이 오면서 논밭은 어느새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밭을 자세히 보면요, 잘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알곡들 사이로 여전히 빼꼼히 고개를 들고 있는 가라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부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일찍이 분류하지 않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면 자연스레 이렇게 구분이 가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가라지는 불살라버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추수할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순종하며 거두어지는 알곡인가요? 아니면은 결국 불살라지는 가라지인가요?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의 첫 찬양은요, 제이어스의 내 평생 사는 동안.

오늘의 첫 찬양 제이어스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며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3일 화요일인 오늘 오랜만에 부산에 가을비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창밖으로 꽤 많은 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메마른 땅에 촉촉히 적셔주는 가을비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촉촉하게 스며들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가을비와 함께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을비를 보면서 생각나는 찬양이 있다 하시면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화요일이면 돌아오는 그날이 있죠. 바로 오늘은 화요일 파이팅데이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힘차게 파이팅데이의 응원가로 한번 이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화요일 화요일 기쁨 가득 화요일 화 화! 화! 파이팅! 네,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을 보내고 싶은 분이 있다면 누군지,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함께 이 시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응원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요, 응원을 보내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함께 카페를 가시라고 카페 이용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응원이어도 좋습니다.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좋고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자식들을 위한 응원도 좋고요, 어떤 응원도 좋으니까요, 이 시간 응원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마음에 어떤 메시지에 응원을 전달하고 싶으신지, 이 시간 생각나는 그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한 응원의 메시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시간 가을비 속에 듣고 싶은 찬양 생각나시면 보내주시고요, 응원의 메시지도 생각나시면 함께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볼 텐데요, 이어지는 찬양은 PS 콜라보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힘차게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응원을 보내고 싶은 분이 생각나셨나요? 그분께 어떤 이야기로 응원을 보내고 싶으신지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병화와 다투고 계신 우리 친구를 위한 응원도 좋고요. 뭐 다음 달에 수능을 앞둔 우리 아들, 우리 딸을 위한, 우리 손자, 손녀를 위한 응원의 문자도 좋습니다. 이 시간 응원을 보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누군지, 그리고 그분께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지 문자 남겨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874번님께서 오늘도 샬롬 하시면서 출석 체크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8891번님께서요 점심 먹으러 영도다리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큰딸을 향한 응원의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이 시간 지금 제가 봤을 때 창밖으로 비가 정말 부산에 많이 오고 있거든요. 조심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또 영도다리 건너신다고 하시니까 하천 주변을 걸으실 텐데 하천 일대는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 범람할 수도 있으니까요. 꼭 주의해서 안전하게 맛있는 점심 먹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점심은 또 어떤 걸 드시러 가시나요? 어떤 거 드시고 오시는지도 꼭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요. 8891번님께서 신청하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손재석의 음성으로 찬양 나누고 오겠습니다.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889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나누고 왔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만나보겠습니다. 3874번님께서요. 오늘은 비가 와서 커피 전도는 나가지 않고 쉬었습니다.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찬송 들려주세요. 보내주셨네요. 또 3874번님께서 매일매일 커피 전도를 나가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비가 와서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셨군요. 또 이런 비월 쓸 때 쉼이 있어야 다음번에서도 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은 푹 쉬시고 점심도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8891번님께서 PD님 식사 전이신데 배고프시겠습니다. 저는 남포동의 메디컬센터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 자주 오던 영도 정말 맛있는 돼지국밥 먹으러 거의 다 왔습니다. 다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돼지국밥이요. 제가 진짜 최근에 진짜 맛있는 돼지국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 후마다 계속 지도 찾아보고 인터넷 검색해보고 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기회되면 영도에 또 8891번님께서 단골로 가신다는 그 정말 맛있는 돼지국밥 제가 한번 찾아서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맛있는 점심 드시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찬양 한 곡 더 나눈 후에 매일 만나는 성경 한 장, 하루 한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가이 펜로드의 He Hideth My Soul, 오 놀라운 구세주.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성경책을 펼치고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66편.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화요일 파이팅 데이를 맞아서 예수로 스며들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응원의 릴레이가 시작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응원의 문자는요, 8891번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딸, 마음에 맺힌 응어리가 용서로 풀어지기를 바랄게. 엄마가 응원할게. 파이팅! 이어지는 응원의 메시지는요, 3874번님이십니다. 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는 미나야, 지금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지만 성령의 힘으로 거뜬히 이겨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회복되어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길 기도하고 축복할게. 미나야, 파이팅! 이어지는 응원은요, 5235번님이십니다. 사랑하는 형, 형이 결혼을 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해. 어제 웨딩 촬영한 거 보니까 이제야 나도 실감이 나더라. 형수님과 복된 가정을 이루길 응원하고 축복할게. 형, 파이팅! 오늘의 마지막 응원의 문자는요, 7084번님이십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너는 치매로 옛날 일만 기억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친구야, 파이팅! 오늘도 서로를 향한 응원의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한 사랑이 끊이지 않도록 매주 화요일 파이팅 데이는 또 돌아옵니다. 오늘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시편 66편 2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요, 7084번님께서 신청하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옛날을 기억하며 반석이신 주님을 붙들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려면 첫째, 반석이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고 해요. 모세의 마지막 사역은 화려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라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게 하는 것이었어요. 멋진 은퇴식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들려주는 것이 모세 인생의 결론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은 별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끝까지 듣고 전하는 것입니다. 32장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해요.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 말이 하늘과 땅의 증인이 될 만큼 진실한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에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라고 해요. 광야 생활 40년간 물이 절실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은 가장 정확한 시점에 임하는 근본적인 치료책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질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석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해요. 저도 사역을 하다가 내 공로와 열심으로 무언가 이룬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제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저 내 죄와 허물을 말씀 앞에서 솔직히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내 죄와 불의가 드러날 때마다 반석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저를 비추어 보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와 성도들의 삶에 비와 이슬처럼 내려앉는 것을 보게 하셨지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하나요?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는 말을 하나요? 내가 있는 곳에서 마지막까지 붙들고 전해야 할 말씀은 무엇인가요? 옛날을 기억하려면 둘째, 어리석고 지혜 없는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예요. 5절과 6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고 하지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뒤틀린 게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과거에 큐티 모임을 인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난 아이들은 감사할 줄 알더라고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자신을 키워주고 큐티 모임까지 데리고 온 부모에게 일절 감사하지 않았어요. 나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 감사도 없고 보답도 거꾸로 합니다. 17세기 천재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은 인생의 최고 불행은 인간이면서 인간을 모르는 것이다 라고 했지요. 죄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옛날을 기억하라고 명합니다.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라고 해요. 나의 지난 역사, 신앙 선배들이 걸어온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은 은혜를 잊는 순간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나를 택하여 세우 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만일 내 곁에 물어볼 어른이 없다면 영적 아비를 찾아서라도 물어야 해요. 그리고 나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물음에 답할 믿음의 어른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9절에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라고 해요. 험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 하나님의 기업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온 세상을 다스 그리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택하여 그분의 분깃 삼으셨다는 것, 이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나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을 잊고 내 힘과 지혜로만 살고 있지는 않나요? 내 옛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까? 교회 내 갈등 가운데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를 외치다 자신이 여호와께 악을 행한 자였음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저는 40년 동안 한 교회에 다니며 청년부 회장, 전도회 회장,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등 봉사만 20년 넘게 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청빙한 목사님이 아닌 다른 목사님이 부임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목회자의 삶이 아니다, 사모님이 왜 저러시냐 하며 교인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났어요. 모든 문제를 목회자와 당회의 무능으로 돌리니 교회가 시끄러워졌지요. 저는 당회원인 장로들과 마찰 가운데서 내가 옳고 당신들은 틀렸다를 외치며 교회를 아프게 했어요. 아내는 그런 제게 그럴 거면 교회를 옮기라고 말했지요. 이후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양육 훈련을 받으며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전 교회 문제에서 상처 입은 것은 내가 아니라 그 교회임을 알게 되었지요. 집사님 때문에 교회가 힘들었겠어요. 라는 공동체의 말이 100% 인정되었습니다. 5절 말씀처럼 제가 바로 질서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한 죄인이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였어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라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제가 아직도 그곳에 있었다면 얼마나 더 많은 교인이 저 때문에 상처받았을지 눈앞이 깜깜해지며 한숨만 나와요. 그럼에도 옛날을 기억하니 40년간 한 교회에서 저를 지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식당 폐업 사기 사건 등으로 저를 찾아와 가정에서 입을 다물게 하시고 공동체에서 질서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이전 교회 후배에게 안부를 물으며 큐티인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전 교회 지도자들에게 연락해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겠습니다. 입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자리는 화려한 곳이 아니라 짐승이

0: 부르짖는 황무지입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광야 같다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곳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보금자리를 흔들어 새끼를 날게 하면서도 떨어지려 하면 날개로 받아내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하며 흔드시지만 결코 떨어져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배우자도 부모도 자녀도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라고 해요. 이처럼 메마른 반석에서조차 꿀과 기름을 내어 먹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배반한 어리석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황무지에서도 그분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홀로 인도해 오신 신실하신 아버지십니다. 내 삶의 훈련과 풍요는 모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반석이신 주님을 잊고 눈에 보이는 형편에 따라 흔들리며 어리석게 살아온 저희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우신 주님을 잊고 삐뚤어진 세대로 지내온 저희의 완악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황무지에서도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광야의 훈련 중에도 풍요의 순간에도 오직 주의 손길만을 의지하길 원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신 옛날을 기억하며 다음 세대에게도 이 은혜를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이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노래의 말씀을 온땅 구석구석까지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국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네, 필리핀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Manal langin po tayo para sa bansang Pilipinas. 첫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역자가 부족하여 건물만 세워져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아닌 건물로만 세워져 있는 것이죠.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심장을 가진 현지인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 교회들을 섬기게 하옵시고 또한 그들이 담당하게 되는 교회들이 자립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로, 필리핀의 많은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로만 카톨릭의 오래된 전통으로 인해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좀처럼 변하지 않는 현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을 겪어도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셋째로, 현재 필리핀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 일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그들이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갈 때에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지금도 필리핀 땅에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일꾼들을 주님께서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1: 1분 찬양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OFP데이 10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먼 길을 떠날 때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맞는지 확인하고 출발하는 게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어디로 가는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그곳에서 도착해서는 무엇을 할지 어느 정도의 그림은 그리며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국경을 넘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북한에서 러시아로 파견할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는데요. 전쟁이 길어지면서 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중에 일단 파견 대상자로 정해지면 거부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출발할 때도 정확히 어디를 가는지 무슨 일을 하게 될지조차 충분히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길을 선택한 것도 내가 아닐 때 그 막막함과 두려움은 적지 않겠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 북녘의 주민들이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고 무엇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이 걸음을 환히 비추어 주시길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 복음의 소망과 위로를 만나는 길목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오해피데이 시작합니다. 오늘의 오해피데이 또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를 기다릴 텐데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라는 소망도 좋습니다.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그리고 듣고 싶은, 나누고 싶은 찬양이 또 있으시다면 같이

주님의 뜻 안에서 꼭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0616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도 출첵합니다. 북한을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라는 출석 인사도 도착했고요. 타자 성경 통독하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공동체 기도하고 왔습니다. 5772님, 손으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쓰고 귀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눈으로는 또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복음 가운데 계시는 시간이네요. 5772님.

그 가운데 출석 인사까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505님은 할렐루야, 한민족인 북한 땅에도 가뭄에 담비를 흡족하게 내려주신 주님의 충만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민족임을 알고 한 민족으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가뭄에 담비를 내려주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 함께 올려주셔서 저도 감사드려요. 이런 거 처음 해봐요. 화성 동탄에 거주하고 있고요. 운전할 때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길 저도 기도합니다. 뒷번호가 0691, 0691 새싹 회원분이세요. 이런 거를 처음 해보는데, 이런 문자를 처음 나눠보는데 그게 OFP데이여서 너무 영광이네요. 0691님 저희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부천에서 기도합니다 8865님 주셨는데, 이렇게 북한을 위한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자로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함께 나눠주실 때, 이 기도가 방송을 타고 흘러들어갈 때, 극동방송이 닿는 모든 곳에서 기도의 씨앗이 계속해서 심겨질 줄을 믿습니다. 출석 인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생명 주께 있는 신청 찬송 호산나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할게요.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편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권리를 좁혀봅시다. 한 편 차이!

전주에서 듣고 계신 5189님도 그리고 군산에서 우리 찾아오신 새싹회원 분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요 하셨던 5189님도

오늘의 한평차의 샵 1069번으로 정답 맞춰주시면 좋겠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이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오늘은 언어 퀴즈를 준비해봤어요. 표현, 우리가 쓰는 이 말에 대한 준비를 해봤는데 앞서 오프닝에서 러시아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또 나눠봤는데 이렇게 북한에서도 장마당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교사도 있고요. 병환이라는 이름 하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농업 다양한 직업들이 또 있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부부가 함께 직장에 다니는 맞벌이 가정도 북녘에는 참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는 북한에서는 이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노동자 세대,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의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 보기를 두 가지로 준비해봤어요. 노동자 세대일지 직장 세대일지. 부부가 모두 직장에 다니는 가정을 맞벌이라고 흔히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노동자 세대일까요? 아니면 직장 세대일까요? 지금 회사에서 직장에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뭐 가끔 편의점에서 듣고 있어요. 미용실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더러 택시에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하신 분들 계신데 이렇게 직장을 아내도 남편도 함께 가진 이 세대를 북한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도전해주세요. 오늘 OFD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을 기다릴 텐데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힌트가 직장 세대인 것 같아요 하시면서 저도 맞벌이 부부로 육아랴 일하랴 너무 힘들고 바쁜데요. 북한은 얼마나 더 힘들지 상상이 안 됩니다. 6244님이 도전을 해주셨고요. 요즘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통일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뼘 한 뼘 좁혀가는 이런 한 뼘 차이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시선을 알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한 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자면 맞벌이이신 분들 조금 전 문자 주신 청취자분처럼 맞벌이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북한에도 이렇게 맞벌이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가정을 맞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번 노동자 세대, 2번 직장 세대. 1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새싹회원 1812님.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철야근무하고 극동방송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 하나하나를 합의해가고 맞춰가야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 통일 이후의 과제가 아닐까요? 그 과제를 아주 잠깐 경험해보는 오늘의 한 뼘 차이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좀 더 기다리면서 문자로 퀴즈 정답 또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

받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운전 중에 우리 이 단어가 많이 나와서 한번 찍어봅니다. 정답!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8845님 오늘 새싹회원 분들이 꽤 계시네요. 8845님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북한에 가지는 못하지만 저도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응원합니다. 언젠가 통일이 올 날에 준비된 다음 세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하시면서 와 우리 1652님 감사합니다. 정답까지 잘 맞춰주셨는데 아직 정답을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1652님께서 그리고 조금 전 8845님께서 정답을 먼저 잘 맞춰주셨어요. 두 분께 선물을 정답 발표 전 먼저 드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찬양하라 북돌신 구세주 예수 찬양 함께 하면서 오늘 한 표 차이 정답을 조금 더 받아봤는데요. 오늘의 한 표 차이

타이는 북한에서는 맞벌이 가정을 뭐라고 부르는지 1번이 노동자 세대였고요. 2번이 직장 세대였습니다. 0866님, 2번 직장인 부부인 것 같아요. 빨리 통일되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직장인 부부. 직장인 부부라고 해도 남과 북이 서로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잘 이해할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2번이 직장 세대를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1033님은 방송 듣고 보니까 2번인 것 같아요. 2번으로 바꿉니다 라고 하셨고, 처음으로 운전 중에 정차하고 보냅니다 하시면서 0728님 직장 세대라고 보내주셨어요. 잘 맞춰주셨습니다. 오늘 정답은 2번 직장 세대, 직장 세대라고 부른다고 해요. 2784님은 노동자 세대인 것 같아요. 처음 문자하는데 맞나요? 통일로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비록 한뼘 차이에 이 맞벌이 부부의 정답은 맞추지 못하셨지만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은 정답이잖아요. 우리 2784님께도 오답이지만 선물을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노동자 세대, 노동자라는 말이 북한에서는 많이 쓰는 말 같아서 오답을 여러 보내주시기도 했지만, 근데 그만큼 북한에 대한 어떤 뉴스나 그런 걸 자주 접하셔서 이렇게 오답을 도전해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조금 더 알아가는 이 웨피데이, 오늘의 정답도 맞춰주시고 또 출석 인사 보내주시면서 나누어 주셨던 소중한 마음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오랜 분단 가운데 조금씩 달라진 말들을 알아가다 보면 북한 주민들의 생활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기도로 채워야 하는, 믿음으로 채워야 하는 그 간극도 보이는 것 같아요. 언젠가 남과 북이 우리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오 해피데이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고 출석체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방송 마치고 한 분 한 분 다시 문자를 읽고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개별 연락 드리도록 할게요.

복음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기도합니다라는 7706님의 믿음의 선포처럼 같은 민족이지만 분단이 오래되므로 간극이 많이 벌어지고 있음에 기도합니다라는 7878님의 이 기도의 한 줄처럼 오늘 여러분 생각나실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예배 처소에서 함께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기도의 산이 더 쌓였음을 믿으면서 OAP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립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기도하면서 48년을 저는 교수님들로 만나니까 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 보고 아 학문을 더 의지하는구나. 신학의 하나님 말씀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도구가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구나. 그래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누가 가르쳐준 게 아니야. 저런 분들을 보고 저런 분이 하면 선배야. 선배 몇 명 나간 분들이 있어. 세계적인 학자지. 응?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도 믿고 어? 지금 새로 온 사람들은 아직 연구를 내가 안 했어. 아직 모르겠어. 절대 세상적인 학문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의 학문이라고 배우고 서로 질문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학문이에요. 일반적인 학문이야 그게 그 자체가. 그래서 학문은 자연세계나 인간의 행동이나 역사적 사건들처럼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대상들을 하면서 그것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뭐 의학이나 과학이나 기술이나 모든 철학이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을 연구해서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이 세계를. 그러나 이 영이신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일반 학문하고는 방법론에서 다르다 이거예요. 배우고 깨닫고 아는 거지만 그 각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학회에 가서 봐요. 보세요. 거기에 뭐가 남아있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결론을 짓고 있나. 아니에요. 자기도 써놓고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남이 안 하는 거야 쓰는 말. 그것이 근본이 아닌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학문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일반 학문하고 우리 신학에 공부하는 학문하고는 달라야 된다 이거지. 달라야 된다 이거예요. 왜? 신학은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거고 일반 학문과 연구 방법론에서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은 학문으로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그게 많이 아는 것을 목적을 여기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좌우에 치우치지 않게 바로 말씀을 가르쳐주는데 신학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가 될 때에 비로소 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실험하고 뭐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과학과 의학과 그런 데에서 나오는 학문의 접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나 주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을 때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신학은 학문일 수도 없다는 것이 장종현 목사가

0: 주장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학문은 지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거나 구원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내 주장이에요. 신학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학자들이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을 이야기를 연구하는 게 아니야. 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을 그걸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부터 그걸 연구해가지고 어떻다 사변화된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윤리와 도덕책으로 떨어지니까.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

0: K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실패한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울은 비교적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후에 암몬과 에돔, 소바의 왕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그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은 처음에 승승장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늦게 도착할 때 사울 왕이 영적 질서를 어기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사울 왕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이어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이후에 사울의 인생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들은 블레셋에게 살해당하고 자신은 자결함으로써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후 초반에는 비교적 훌륭한 삶을 살았으나 그의 인생 후반기에는 실패와 절망뿐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여 교훈을 얻읍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실패 요소를 제거하여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탐욕으로 인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내리신 명령은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헤렘법이 적용된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기에 비겁하게 뒤에서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아말렉을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핑계를 대었습니다. 그는 욕심 때문에 불순종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불순종했다고 강변하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과 21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 이해한 후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과감하게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내 욕심 따라 사는 인생을 살 때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과 명예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 사울은 겉으로나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그러나 이러한 그의 겸손한 태도는 왕이 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사무엘 선지자 없이 자신이 제사를 주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승리한 공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방왕들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처럼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해졌을 때 그의 인생의 기반이 밑에서부터 구멍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하였고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신앙의 아야오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악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아야오여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내 감정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다. 약하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어리석다는 것은 영적인 무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으니 선하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겸손한 태도를 취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족을 철저하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심지어 아말렉족 속의 가축들까지도 다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축들 중 나쁜 것들은 죽이고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칩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이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입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사울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계략을 써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셨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통곡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다윗 인생 후반부에 그의 죄의 결과로 인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을지라도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52

0: 1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였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인생에 실패한 것은 첫째로 탐욕으로 인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며, 둘째 교만과 명예욕으로 심령이 흐려졌기 때문이며, 셋째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고 복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무지와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이며, 교만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겸손한 태도로 살 것이며, 혹시 죄를 지었더라도 속히 회개하여 돌이킬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좋은 열매 맺는 인생을 삽시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마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고 상받으며 우리 주님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백양대로에 위치한 구남교회 김지덕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332-0408번 구남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담 예술치료 인성발달연구소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2026 가을 사모예 수다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목회사역 가운데 심과 위로를 나누고 싶은 사모님 우선이며 10월 15일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권호 목사님이 본문이 살아나는 내리티브 설교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386-00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강교회가 10월 25일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이정조 부강교회 담임 목사님과 정윤아 탈북 방송인이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469-7095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남천교회에서 교회관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의 만 50세에서 58세의 성도이며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입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우편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051-623-72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교회에서 주일 3부 예배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예배음악에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보유하고 합창단 등 지휘 유경험자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등의 자세한 사항은 051-559-39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

주소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래 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십니다.
2: 이 시간 새로운 인생을 그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이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일까?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어 했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열심히 운동을 했겠지요. 그러다가 다리를 아주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운동을 할 수가 없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 마음의 실망감, 절망감, 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습니다. 열심히 운동해서 유명한 태권도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 꿈이 좌절된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학교에 찬양대에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노래를 참 잘하는구나. 내가 노래를 참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노래를 하는 그 재주와 은사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아, 이제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가수가 되어야겠다. 라는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짐을 막 싸가지고 상경을 하였어요. 오직 나는 가수가 될 것이야. 나는 노래하는 사람이 될 것이야. 라는 꿈을 가지고 힘든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거처가 없었어요. 준비된 거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날에는 공원 벤치에서 노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좀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그 옥상에 굴뚝이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굴뚝에서 나오는 온기에 잠을 자려고 그 옥상을 찾아간 거예요. 더 추워지게 되면은요, 라디에이터가 나오는 화장실을 찾아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고 새우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큰 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도 넘기게 되었습니다. 연습실이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연습은 해야겠는데 연습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끄러운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옆에서 노래 연습을 했어요. 노래의 고음, 뭐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그 시끄러운 기찻길 옆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버려진 패창고를 하나를 알게 되어서 그 패창고에 들어가서 생활도 하면서 혼자서 노래 연습을 해요. 왔더랬습니다. 오랜 고생 끝에 뜻밖의 가수로 데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어요. 그동안의 수고의 보상이라도 받은 듯이 가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부른 노래 단 한 곡도 성공하지 못한 무명 가수의 생활이 이어지게 됩니다. 힘들게 생활을 하다가 때마침 방송에서 밴드 오디션 프로그램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맞춰보세요. 1등을 했어요. 우승을 한 거예요. 와, 고생 끝! 내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했으니 나는 이제 전 국민이 인정해주는 가수가 된 것이야. 난 이제 노래할 일만 남았어. 벅찬 기대감을 가지고 막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딱 터집니다. 무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노래할 기회가 사라지는 거죠. 어디에서도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청년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인생 버려진 인생이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이구나. 저 길가에 버려진 벌레와 같은 인생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노래를 하였는데 그 가수가 부른 그 한 곡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점차 그 노래가 유명해지더니 이제는 노래 차트, 그 차트에서 1위를 하게 돼요. 이 노래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이 가수의, 이 청년의 인생 이야기였던 것이죠.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 황가람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혹시 이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제가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아무리 개똥벌레 같고 초라한 인생인 것 같지만 우리는요, 얼마든지 빛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너희는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다.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인생으로 그 인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장 초라하고 힘없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 길가에 있는 이름 모를 벌레들처럼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초라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거처였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그토록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고 그들의 신세가 지금 저 이국 땅 바벨론이라는 그 이국 땅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멀리 있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버림받았다. 우리는 저 길가에 있는 벌레들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들이다.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인생들이다. 그들이 당한 그 어려움과 처지 속에서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우리들을 향해서 다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니야, 너희들 끝나지 않았어. 아니야, 너희들 버림받지 않았어. 너희들은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다. 저 이름 없는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희의 이름을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발걸음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너희들은 실패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초라하지 않단다.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알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는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저 이름 없는 벌레들 같은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이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 있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에 붙잡혀 있지 말아야 돼요. 먼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전의 모습들, 과거의 모습들, 그 일들을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 이때 나오는 이전 일, 옛날 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과 사건은 출애굽 당시에 그 큰 홍해를 건넜던 사건입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기적의 순간들을 그 백성들이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과거의 기억에 딱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그 과거의 기억은 두 가지 기억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가 좋았지라는 기억이. 하, 그때가 좋았어. 그 옛날 내가 그 젊었을 때가 참 좋았어. 그때는 참 할 수 있는 일도 많았고 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갈 수 있는 곳도 많았고 그때가 참 좋았는데. 여러분, 그때가 좋았다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니까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현재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좋았어. 이 과거의 기억에 딱 집착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이 시간 자신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부르짖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억은요, 우리가 다 망쳤어라는 기억이에요. 그들의 실패,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 그 아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다 망쳤어. 그것이 마음의 쓴뿌리가 되어서 그 사람의 발목을 딱 울무로 붙잡아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각이 만들어지게 되면 매사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내 마음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 미래는 어두워. 아우,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의 앞날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비관적으로 보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때가 좋았어, 과거의 영광만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돼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무능력해, 나는 초라한 인생이야, 나는 저 벌레와 같은 모습이야,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인생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예전에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이 기억으로 인해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린 망쳤어, 우린 실패자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나는 초라한 인생이야,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앞날에 대한 그 기대함과 사모함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모든 과거의 사슬들을 주님께서는 끊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끊을 수 없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일들, 우리의 부정적인 마음들을 끊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거의 사슬들을 끊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보라,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의 발목을 딱 붙잡고 있는 그 과거의 사슬들을 주님께서 끊어내니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인생을 나타내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마음가운데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세요.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내가 사막의 강을 내게 할 것이고 그 길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며 그 강물을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하리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반드시 그 길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반드시 그 물을 내 백성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반만 믿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에요.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그 길을 새로운 인생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은혜의 강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것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광야의 길, 사막의 그 강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좋아하는 한 장의 사진이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거나 근심, 걱정, 고민이 많아질 때 또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제가 보는 사진입니다. 얼굴이 보이십니까? 나무만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보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참 힘들 때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는요 고개가 계속 밑으로 떨어져요. 고개를 숙이고 다녀요. 고개를 숙이게 되면 뭐만 보이는 거예요? 광야만 보이는 거예요. 사막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그 사막의 강줄기를 내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니? 내가 그 광야길에 길이 되어줄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터들어가는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니? 그 목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니?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광야에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사막과 같은 현장들 속에, 마음들 속에 새로운 은혜의 강물이, 샘물이 흐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인생이 된다. 너희의 이전 것, 과거의 일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길이 열리는 도다. 우리가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 인생의 과거는 다 끊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그려지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광야 속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마음에 탁 새기시고 우리의 눈에 탁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일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바벨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을까요? 너희는 포로야. 너희는 노예야. 너희는 종들이야. 너희들은 실패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낙오된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아무 쓸모없는 벌레 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새 이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사람들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세상 어디에서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부르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마 불리실 거예요. 그 중에는 자랑스러운 이름도 있겠지만 부끄러운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주신다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은즉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2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노래를 많이 부르시죠? 살다 보면 참 많은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힘들 때는 신세 한탄의 노래를 막 불러요. 또 이별을 하게 되면 그리운 입을 막 찾으면서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마음이 외로울 때는 울적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면 신나는 노래를 또 부르곤 하죠. 다양한 노래를, 우리 인생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노래 하나만 불러도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만 불러도 충분합니다. 그 찬송을 통해서 괴로울 때, 힘들 때, 아플 때, 외로울 때, 그때때마다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새로운 인생에 대한 꿈을 우리에게 갖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인생, 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보배로운 존재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길이 되어주시고 사막에 샘물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0: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 마음가운데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삶의 모습들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충분히 빛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시며 우리 모두를 새로운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생 광야 속에 새 길이 되어주시고 목마름에 살아갔던 우리의 사막과 같은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빛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노래의 소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동네중앙교회 정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558-1191 동네중앙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1: 여러분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고! 장대진입니다.
0: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3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1: 아멘. 네,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은혜를 크게 체험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어제 보았던 나무인데 오늘은 그 나무가 너무 싱그럽게 보이고 어제 보았던 들풀인데 오늘은 그 풀이 막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과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틀림없고 우리뿐 아니라 이 지구상의 모든 만물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0: 아멘. 오늘 하루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담은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를 보내드립니다. 힘찬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아, 지금 찬송 나가는 동안 신청곡이 들어왔거든요. 우리 네. 장숙경 권사님이 불같은 성령. 그래서 제가 아는 불같은 성령은 이게 옛날에 중창 합창곡으로 네.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 우리 고혜수 PD가 늘 이렇게 사랑 얘기할 때마다 새 차이를 느낀다고.
0: 아닙니다.
1: 그런 눈빛을 네. 보내고 있습니다.
0: 아,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아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1: 장 권사님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6574님 처음으로 문자 주셨고요. 아, 그리고 3874님 아이고 정말 이분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네. 정말 이 프로그램을 기대하면서 미리 문자를 쓰고 계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신앙 고백. 아, 내 주여 뜻대로 이제 내가 내 안에 사는 이 내 구주 예수를 이런 찬송들이 떠오른다고 본인의 은혜 받은 찬송들을 무려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에 걸쳐서 와. 찬송의 은혜를 나누셨습니다. 3874님 감사드립니다.
0: 네, 또 0720님, 두 PD님 유일한 청취하면서 소통하는 네요. 매주 화요일밖에 못 들을 것 같은데 이해해 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1: 저희가 감사하죠.
0: 감사드립니다.
1: 화요일이라도 들어주시는 게 어딥니까?
0: 아멘, 아멘.
1: 0720님 사랑합니다.
0: 5799님은 지금 빗속으로 일터로 달려갑니다.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보내주셨네요.
1: 아, 5799님 라임을 맞추셨네요. 네. 믿음으로 고, 일상으로 와. 고, 빗속으로 고.
0: 고고고.
1: 고고고. 네. 고가 세 번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피디님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아. 센스가 충만하신 5799님 감사드리고요. 1419님 믿음 문자 주셨기 때문에 아, 말씀 가득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4277님 서울에서 출첵하신 분이군요.
0: 네 반갑습니다.
1: 일단 박수.
0: 네. 네.
1: 자 방송 가족 여러분 서울에서 듣는 방송입니다. 믿음으로 고 여러분들도 문자 샵 0933으로 소소한 일상도 나눠주시고 또 믿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예쁜 말씀 카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찬양으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시간 힘찬 찬양으로 은혜 받고 돌아옵니다.

0: 아멘. 오늘의 교회 뮤지컬 찬양팀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우리 극동방송 3층 양육부에서 근무하는 우리 신반석 과장님께서 빰빰빠 레이오. 네. 은혜가 된다는 얘기죠.
0: 네.
1: 그 3층 사무실에는 항상 극동방송을 틀어놓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신반석 과장님, 은혜가 충만하네요.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또 0742님, 얼른 앱으로 만나고 싶어요. 힘찬 찬양이 힘이 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1: 네.
0: 당분간 문자로 소통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1: 우리 고PD가 좀 민망해서 소개를 안 했는데, 믿음으로 고고하면서 우리 0742님 간만에 고PD님 목소리 들으니 힘이 납니다.
0: 아, 네.
1: 장PD 얘기는 전혀 없죠. 하지만 저는 섭섭하지 않아요.
0: 오늘따라 좀 서운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742님.
0: 네.
1: 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4277님, 서울은 가을비 내리다가 잠깐 멈췄는데, 부산도 비가 멈췄어요.
0: 네.
1: 거리에 뒹구는 낙엽에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난다고 사연 주셨습니다. 아, 참 감수성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0: 네. 정말 가을은 가을인 것 같습니다. 촉촉한 이런 가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1: 네.
0: 우리 찬양 합창제가 또 이틀만 남겨두고 있죠.
1: 예, 옛날 어른들 네. 하시는 말씀, 날짜는 정해놓으면 틀림없이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전국 찬양대합창제 말씀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0: 네.
1: 내일 모레입니다.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각 교회 찬양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인데, 연속해서 담임 목사님들 인터뷰를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마 우리 극동방송 통해서도 목사님 설교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창원 양곡교회 연합찬양대가 함께하는데요. 양곡교회 우리 장형록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목사님 우리 방송관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소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2: 안녕하세요. 창원 양곡교회 담임 목사 장형록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이번에 창원 양곡교회가 제35회 극동방송 찬양대합창제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2: 네.
1: 네, 무대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이 남다르시다고요.
2: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찬양의 자리에 우리 교회가 함께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창사 70주년을 맞이하신 극동방송에도 축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또 무엇보다 매주 예배 자리에서 올려드리던 찬양을 더 많은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 무대가 찬양하시는 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1: 아멘. 이번에 연합합창대가 출연하게 되시는 거죠?
2: 네.
1: 네, 교회 그리고 찬양대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전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양곡교회 연합찬양대는 주일 낮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또 주일 저녁 예배 찬양대 그리고 수요 예배 찬양대가 함께 모인 찬양대입니다. 우리 양곡교회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다닌 모교회입니다. 우리 양곡교회를 다니다가 공부와 목회를 위해 떠났다가 거의 2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어린 시절 배웠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찬양하고 계신 겁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1: 네.
2: 정말 삶으로 찬양 들으시는 분들인 걸 제가 아니까 듣고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울컥합니다. 이렇게 찬양이 삶이 되고 또 삶이 찬양이 되는 우리 찬양대원들 정말 자랑스럽고 감사한 분들입니다.
1: 네, 목사님 창원 양곡교회가 모교회셨군요.
2: 아, 네, 그렇습니다.
1: 야, 그 권사님 장로님들이 얼마나 목사님 모셨을 때 기뻐하셨겠어요.
2: 네.
1: 아니 이번에.

0: 네,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서 우리 연합사랑대 연습할 때마다 많은 격려 말씀 주실 텐데요.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셨습니까?
1: 우선 뭐 서로 다른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에서 섬기시던 분들이 한마음 한자리 모여 연습하는 것 자체가 은혜고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늘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름다운 화음만큼이나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격려해 드립니다. 우리 대원들이 먼저 찬양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그 은혜가 듣는 분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0: 아멘. 네, 이번 찬양 합창제 내일 모레입니다. 우리 창원 양곡교회뿐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교회, 심지어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도 140명이 넘는 찬양 대원이 오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이 목사님께 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신다고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네,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1: 교회 이름도 다르고 또 섬기는 자리도 다르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이번 찬양제가 이 찬양 안에서 정말 성령으로 교회들이 하나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임을 제대로 확인하는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교회의 목소리가 모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아멘. 자, 내일 모레입니다. 10월 15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35회 극동방송 찬양대 합창제. 지금 많은 분들이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신데요. 목사님, 초대의 말씀과 함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1: 네. 사랑하는 부산 경남 지역 성도님들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10월 15일 부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제35회 극동방송 찬양 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단순한 공연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축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셔서 찬양의 기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귀한 말씀 나눠주신 분은 창원 양곡교회 장형록 목사님이셨고요. 찬양 합창제 당일 또 현장에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찬양대 합창제.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시간 누리시길 바라고요. 또 저희들이 미리 또 안내 드렸지만 티켓이 또 매진이 돼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날 16일 오후 3시 해운대 백사장에서 간이 미니 콘서트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일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네, 날씨는 다소 낮은 구름이 깔려있는 날씨지만
0: 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도 믿으시죠?
0: 네. 3874님, 다시 또 비가 오려고 어둑어둑해지고 빗방울이 떨어지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1: 네, 저희가 찬양합창대 때문에 날씨를 계속 지난주부터 네. 보고 있는데 오늘 지나가면 내일 또 맑은 가을 날씨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0: 네.
1: 목요일 날도 맑고 금요일 날도 맑습니다. 우리 6887님은 아까 제가 구혜수 PD만 칭찬한다고 했더니 마음에 걸리셨어요. 장 PD님 구수하고 밝은 목소리 정겹습니다. 고 PD님 좋습니다. 그래요. 이 구수하고 밝은 목소리 정겹습니다. 뭔가 칭찬을 해야겠고
0: 와.
1: 딱히 뭐라고 또 하긴 그렇고 하니까 6887님 와. 감사드립니다.
0: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요. 섭섭해하실까 봐 이렇게 바로 문자를 네. 또 보내주셨어요.
1: 저는 하나도 섭섭하지 않아요. 6887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뭐 이 방송 통해서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데 전국 대합창제 찬양합창제는 티켓이 이미 매진이 돼서
0: 네.
1: 사실은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 날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해운대 조선비치 앞에 백사장에서 저희들이 게릴라 콘서트를 합니다.
0: 맞습니다.

0: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의 버스킹 공연이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3시 이 해운대 백사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그 밴쿠버 시온선교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즐기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1: 네.
0: 시청 희망하시는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해운대라고 보내주시면서 몇 분이 함께 하실지도 함께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그리고 뭐 소소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저희가 한 100분께 이번 70주년 한정판
0: 네.
1: 선물을 준비하는데 에코백이 요즘 많지만 요때만 딱 만드는 에코백 네. 리미티드 에디션 거기에다가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 캘리그라피 70주년 기념 엽서
0: 한정판
1: 요거 한 묶음씩을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을 해주세요. 시간 되면 가야지 하지 마시고 갈지 안 갈지 모르시겠다 하시면 일단 신청해 주시고 샵 0933으로 해운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미리 선물 준비하고 행사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0: 네. 해운대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장 PD, 고 PD도 현장에 있을 겁니다. 그 100여 명 모인 분들 중에 소소한 이벤트죠. 장 PD를 찾아라. 고 PD를 찾아라. 아, 네. 우리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혜수 PD는 애플리케이션에 나오는 사진 그대로입니다.
0: 와,
1: 그대로 이거, 아름다워요.
0: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네요.
1: 장 PD는 못 찾으실걸요?
0: 아닙니다.
1: 소소한 이벤트입니다.
0: 더욱더 멋지십니다.
1: 자, 샵 0933으로 네. 해운대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뵙고 반갑게 또 인사도 드리고 사진도 찍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선물도 받는 시간입니다. 샵 0933 해운대 이렇게 남겨주세요.
0: 네. 시간 찬양으로 은혜 받을 텐데요. 6574님께서 불같은 성령.
1: 아, 준비되셨군요.
0: 추억의 찬양을 신청을 해주셔서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1: 중고 청년부에서 이거 많이 불렀고요.
0: 네.
1: 옛날에 주찬양, 그다음 옹기장이 이런 중창을 할 때 이 불같은 성령 이게 빠지지 않았던 레퍼토리였습니다.
0: 네.
1: 여러분 문학의 밤 아시죠? 문학의 밤. 그때도 이거 불같은 성령 많이 불렀거든요. 함께 은혜 받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멘. 크록스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찬양 이전에 6574님의 신청곡 불같은 성령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왔습니다.
1: 네. 이 불같은 성령이 익숙하신 분들은 90년대, 00년대 성과대 좀 서셨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0: 네.
1: 지금 뭐 해운대 문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샵0933으로 해운대 석자 남겨주시면 어떻게 오실 수 있는지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안내를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의 밤 얘기했더니 또 거기 바로 화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0: 네.
1: 0552님. 문학의 밤이 전도의 통로가 되었던 학창시절이 그립습니다.
0: 오.
1: 아, 이건 최소한 4학년 5반 이상이시죠, 이분은. 한 5학년 5반, 아. 그 사이에 들어가는 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봅니다. 집보다 더 많이 들어들었던 그 시절 예배당의 따뜻한 기억이 오늘도 여전합니다.
0: 와.
1: 그때는 평일에도 학생들이 많았어요.
0: 정말 저로서는 사실 상상이 안 되는.
1: 탁구 치고, 네. 라면 끓여 먹고,
0: 와.
1: 사찰 집사님한테 쫓겨나고, 그럼 또 몰래 들어가 또 탁구 치고, 그랬었습니다. 교회가 네. 놀이터였고, 교회 가서 공부하고, 또 중고등학생들이 의외로 또 아침 저녁으로 새벽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랬던 은혜의 시절이 떠오르네요. 네. 0552님 맞죠? 44학년 5반에서 5학년 5반 사이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0: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때 그 그립다고 말씀하신 그 기억처럼 정말 예배당이 꽉 채우는 그런 또 모습이 펼쳐지기를 또 바라보네요.

0: 아멘 아멘.
1: 네. 믿음으로 그 1부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다가왔습니다.
0: 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1부 마치고 인사드리고요. 2부는 고에서 PD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까 2부도 연애 가운데 여러분 함께해 주시고 2부에서도 해운대 오실 수 있는 분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오후 3시 조선비치 호텔 앞이니까 샵 0933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해운대 석자 계속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 네,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를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0: 아멘.
1: 저는 잠시 후 4시에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고혜수,
0: 장대진이었습니다.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그 근본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아무리 뭐하다만 계산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썩어진 육체 인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줄 때 계산해고 하나님 보내주셨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장종현 목사가 계산했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줬을까? 돈이 많은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 쳐다보니까 물만 먹고 16년에는 배고팠다 그런 거 들었잖아. 노량진에서 토큰 안에서 걸어 방배든 걸어왔다는 거. 그래도 하나님한테 뜻이 뭔가에 쳐다보고 남한테 구걸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6년 반을 했어. 저기 있는 교수님들이 뭐라는 줄 알아? 너를 전도사로 가고 뭐냐면은 운전하지 마라. 전도사가 뭔데? 목사가 뭔데? 봉사하고 섬겨야지. 그렇게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내가 들었지. 예수님의 정신 희생과 봉사하고 섬기는 거야. 전부 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해야 되는 거야. 그 정신이 예수 믿는 정신이야.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신 완전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시 언어적으로 보면 나타난다 또는 드러남을 뜻하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계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하나님의 신자고 또한 배우라게 하나님을 아는 게 신학이요.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배우는 데 있어서 그게 신학인 거요. 그걸 우리 신학자들이 그걸 깨닫고 설립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아이고, 너는 내 것이다 이거 쓰지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냥 성령의 불길이 나서 구름대 같이 모이는 거요. 일반적으로 신학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신학도 다른 학문처럼 토론하고 관찰학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라고 착각하는 거요. 그래서 성경의 참된 의미는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넘어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만큼 하나님의 속성과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과 뜻을 섭리를 알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되는 것이 장목사의 주관이에요. 신학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연구해서 찾아가는 학문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뜻에 순종하는 것이기에 절대로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또 제가 학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수님들께 배우고 묻고 토론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학문이 구원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영생도 행복도 영육간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 성령님이 찾아왔을 때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대한 신학자라고 해서 반드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믿을 때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신학자들이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는 못합니까? 절대 학문으로 지식으로 성경 말씀 한다고 해도 1년, 2년은 갈 수 있어도 자꾸 가만 갈수록 귀는 즐거운데 가슴은 냉랭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을 개척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은 모여놓고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막 이렇게 나만 원고 놓고 막 이렇게 해만 유창하게 하고 내면 굉장히 유식하고 똑똑하다. 그걸 뭐가 똑똑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데 말씀의 능력이 없는데 그냥 목회를 개척을 못하는 거예요. 설교는 할 줄 알면서 개척과 목회를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의 첫 찬양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함께하면서 2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혜수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8편 3절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해와 달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별들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합니다.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빛나는 별들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걸 발견하면서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카드가 정말 귀엽습니다. 다섯 명의 성가대원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각자 다 해와 달, 별 이렇게 모자를 쓰고 마스크일까요? 모자일까요? 이렇게 쓰고요. 귀엽게 찬양을 신나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카드 받아보시고 이 말씀 입술로 함께 선포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그리고 하루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창작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마음을 함께 모으길 원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또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시간 나눠주세요. 1부에 이어서 2부 함께해 주신 분들도 환영하고요. 2부 처음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도 모두 모두 반갑고 환영합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또 기도 제목, 또 신청곡,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또 4277님 2부도 함께합니다. 인사 보내주셨고요. 5093님 믿음, 7721님도 믿음, 1280님은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셨네요. 새싹분이십니다. 믿음 보내주시면서 오늘의 말씀카드 받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카드 받으시고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주변에 혹시 성가대 찬양단 하시고 계신 분들은 서로서로 나누시면서 함께 프로필 사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말씀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구하 믿음으로 함께 해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분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아라스팜 김 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싶음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흥겨운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아름다움의 은혜를 더하다 모자 전문기업 엘림 인터내셔널에서 엘그레이스 모자를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고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화요일 오늘은요,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헤세드, 사랑과 은혜의 삶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0236님 믿음으로 고고 합니다 외쳐주시면서 출첵 남겨주셨고요. 6130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신 새싹분이십니다. 환영합니다. 믿음 말씀카드 받고 싶어요. 저 지금 미나리 생채 하면서 듣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믿음이라고 보내주셔서 아마 문자로 말씀카드 전송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요리하면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은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하루입니다. 여러분 오고 가는 길에 안전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밤까지 얕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되시길 바랍니다. 0742님, 2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저 지금 남편의 잔소리로 배불러요. 고PD님, 소화되는 찬양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이 시간 참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기도 한데 0742님은 배부르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소화되는 찬양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생각나는 찬양 있으시다면 0742님을 위한 여러분의 추천 찬양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또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과 함께 어둠 속의 밝은 빛 눕기 함께 열어볼 텐데요. 0742님을 위한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희주일이 찬양합니다. 감사를 선택하기인데요. 오늘 하루도 내 옆에 있는 나의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장전교회 이유식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1: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목사님 제가 네. 오늘 네. 정말 신기한 문자를 봤어요.
1: 어떤 문자죠?
0: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기도 전에 네네. 이유식 목사님 평안하셨어요? 라고 사이치치님께서 네. 4시 정각에 보내주셨거든요.
1: 네, 제가 나타나기 전이었네요.
0: 네.
1: 네, 4277님 감사합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평안했습니다.
0: 와, 이쯤 되면 목사님의 네. 시그니처 인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1: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샬롬하고 인사하듯이 우리들도 평안하셨습니까? 그 앞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진솔한 인사 또 축복된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0: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목사님.
1: 예, 평안하셨습니다. 아, 평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10월 달에 네. 저희 교회에서는 새생명 축제를 해요.
0: 새생명 축제요?
1: 예, 보통 교회에서는 뭐 한 주 하기도 하고 또 두 주 네. 하기도 하는데 저희 교회는 한 달 동안 계속해요.
0: 오, 그래서 한 달 되네.
1: 네, 네. 그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에 잘 가꾸어서 가을에 결실하는 그런 와. 의미로 언제든지 10월 4주인데 네. 4주 동안 언제든지 오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인도하는 그런 전도하는 일 또 영혼을 돌보는 일을 해서 지지난주 또 지난주 하나님께서 또 귀한 영혼들 많이 보내주셔서 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영혼의 축제 잔치 가 벌어지고 네. 있습니다.
0: 정말 요즘에 날씨가 가을 네. 날씨예요.
1: 맞아요.
0: 선선하고 네. 바람도 딱 적당하고 네네. 너무 좋은데 네. 이렇게 많은 분들과 그 은혜의 자리 함께해서 더욱더 감사한 네.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1: 네, 맞아요. 저희 네. 교회는 특별히 부산 도심에 있는데 네. 뒤가 이제 금정산 자락이 있거든요.
0: 저도 가봤죠. 네.
1: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네. 야 이거 뭐 산행하는 듯한 느낌, 피크닉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교회 안에 조금 녹지 시설이 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앉을 수도 있고 또 돌계단 같은 좀 조경이 되어져 있는 데가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그래요. 야, 부산 가운데 이렇게 도심 가운데 네. 녹지가 있고 또 쉴 만한 곳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시면서 오시는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오고 있고 이제 두 주 남았거든요.
0: 네.
1: 네, 두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들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0: 맞습니다.
1: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문턱을 한 발짝 넘어 들어오는 게 얼마나 어색하고 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든지 모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새 신자들 또 VIP들
0: 네. 예,
1: 두 주 동안도 계속해서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파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그러면 지금 두 주 동안 네. 많은 새 생명을 기다리고 계시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금정구에 있는 장전교회로 가셔서 여러분들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셔서 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곳에 사랑을 더욱더 느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아멘.
0: 네. 네, 목사님. 네. 저희가 네. 이 장전교회 성도님들의 정말 사랑이 담긴 이 책, 네. 네. 저 지금 계속 전송을 배송을 하고 있는데요.
1: 맞습니다.
0: 정말 인기가 상당해요. 목사님.
1: 감사합니다.
0: 네.
1: 이 책이 나오게 된 것은 코로나 기간에 성도님들이 모여 있지 않았을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어떻게 하면 믿는 자가 밝은 빛을 비출까 고민하다가 아, 룻기를 설교하자.
0: 네.
1: 그래서 이 룻기를 총 13번 설교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직접 듣지 못하고 방송으로 듣다 보니까 목사님 그거 참 귀하고 좋았는데 이걸 책으로 좀 쓰셔서 우리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도 전도용으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0: 네.
1: 라고 하셔서 책을 만들자 하고 결정을 했는데 표지 그림은 그 당시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룻기를 읽고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책 제작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 하셨고 편집 또 오타 수정 모든 것 다 교회 안에서 해주신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책 한 권인데 저에게는 성도들의 정성과 사랑과 또 믿음이 들어가 있는
0: 네.
1: 그런 복된 귀한 책이어서 저한테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0: 저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사실 이 어둠을 밝히는 믿는 자의 삶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방송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거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여러분 방송 함께하시면서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네네. 추천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과 함께 읽기도 네. 어렵지 않잖아요 책이.
1: 네, 네 글자도 크고요. 자간도 넓고요.

0: 또 페이지 수도 적어요. 그래서 여기 책 받고 싶습니다 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방송 함께 하신 동안에 책 받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새생명 축제 때
0: 네네.
1: 장정교회 방문해도 네네. 받을 수 있고 읽을 네, 수 있잖아요.
0: 저희 교회는 그 북카페가 있는데
1: 네.
0: 북카페 안에 그 제 책이 무료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라고 네. 해서 그 서고에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셔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중에서 저희가 판매를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 네, 품절이 되었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방송 시간과 장정교회 안에서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네. 룻기 4장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0: 네네.
1: 지난주 내용 한번 복습해 볼까요?
0: 네. 나오미와 루스의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었던 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이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나고 손실이 있을까 하여서 기업물을 것을 처음에는 하겠다고 했다가
1: 네.
0: 즉시 포기를 합니다.
1: 맞습니다.
0: 반대로 보아스는 아무개 포기로 온전히 이제 자신의 몫에 패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들은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일이 잘 되었다고 일이 잘 풀렸다고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보아스였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확증하고 보증하는 일이 이 시빈의 장로님들과 또 아무개 앞에서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1: 네.
0: 보아스는 질서를 지키고 순서를 잘 지키는 성경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기업 물을 자의 권리와 의무를 자기는 인계를 받고
1: 네.
0: 아무개는 인수를 해야 되겠지요.
1: 네.
0: 그 과정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보아스가 기업무를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는
0: 맞습니다.
1: 그 장면이 나올 텐데요.
0: 네네.
1: 기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퀴즈 또 준비하셨다고요?
0: 근데 이제 룻기에서 퀴즈를 한 열 몇 번 내다 보니까요.
1: 네.
0: 이 짧은 장에서 낼 게 없어서 오늘은 네. 정말 죄송한데
1: 네.
0: 어렵습니다.
1: 오늘 어렵나요?
0: 문제가
1: 되는데?
0: 어렵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절대 못 맞추는 성경을
1: 되는데요?
0: 읽거나 또는
1: 네.
0: 이 방송을 잘 들으셔야 오늘 이 퀴즈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확률은
1: 50%. 맞지. 목사님 지난번에 네. 오답률이 상당히 높았던 날에 목사님 굉장히
0: 마음이 상했습니다. 마음이
1: 굉장히
0: 아팠습니다.
1: 굉장히 낯빛 어둡게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0: 네네네네.
1: 오늘 퀴즈 긴장하는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0: 네, 네. 룻기 4장에서 처음으로 룻의 남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1: 네.
0: 그 룻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1: 네, 확률은 50%. 1번
0: 말론,
1: 2번
0: 기련.
1: 와, 오늘 어렵긴 하네요.
0: 한 사람은
1: 네.
0: 저 룻의 동서인 사람의 남편이고
1: 네.
0: 이 사람은 룻의 남편인데 이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오르바의 남편은 누구누구이고
1: 네.
0: 룻의 남편은 누구누구이거든요.
1: 오늘 방송에도 정답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은 꼭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네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말씀드린 동시에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박사님.
0: 네, 첫 번째 분 오답입니다.
1: 네. 찬양 올려드린 후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아까 0742님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0742님을 위한 찬양 추천이 올라왔는데요. 2366번님께서 0742님을 위해서 히스플랜의 세이머들이 찬양 추천해 주셨습니다. 찬양 함께 올려드리는 동안에 정답을 보내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 나와 계신데요. 목사님, 네. 찬양 나가는 동안 네. 저희 둘 다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1: 네, 이 찬양을 네. 통해서 소화 안 되시는 분은 소화가 될 것 같은데 네. 소화가 된 저는 다시 소화가 안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오늘 퀴즈 난이도가 조금 높았나 봐요.
1: 맞습니다. 이게 네. 유명한 사람들도 아니고 네. 딱 그냥 뒤에 한 구절 룻의 남편 누구누구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형제가 이름이 비슷해요. 말론, 네. 기련.
0: 네.
1: 비슷하니까 누가 오르바의 남편이고 누가 룻의 남편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 목회자들도 잘 못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0: 가끔씩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룻의 남편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0: 네.
1: 네, 근데 아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이것만이라도 다 정답 맞추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 쉽지 않네요.
0: 하지만 오늘 방송 함께 하시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잊지 않으시겠죠.
1: 그렇습니다.
0: 이 이름을요.
1: 네네, 조금 네. 이따 이제 나올 겁니다. 네.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한번 들어봐 주시죠.
0: 퀴즈 한 번 더 출제해 주시죠. 목사님.
1: 네, 룻기 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룻의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퀴즈입니다.
0: 네, 정답 50%의 확률입니다. 1번
1: 말론,
0: 2번
1: 기련.
0: 네, 한 명은 말론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기련이에요.
1: 네, 뭐 뒷자는 틀려도 되는데 앞자가 틀리면 안 됩니다.
0: 맞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시면 분명히 오답하신 분들도 바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 나가는 동안에요. 네네. 7097님께서 네. 목사님 설명 계속 듣고 싶어서 집 들어가지 않고 주차장에 서서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1: 감사합니다. 근데 어떡하지? 한 30분 될 텐데.
0: 맞습니다. 지금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청취는 가능하세요.
1: 네네, 맞습니다. 네,
0: 극동방송 앱 설치하시고 부산을 선택을 하시면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생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주차장에 계시지 마시고 어느 곳에든지.
1: 그래도 여름 아니고 네. 겨울 아니어서 조금은 나을 텐데 네. 네, 그래도 좀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핸드폰 앱을 네. 까셔서 우리 극동방송 부산 선택해 주셔서 그러면 지금 바로 라디오에 나오는 것과 똑같이 나오니까 우리 핸드폰을 좀 이용하시면 제 마음이 조금 더 편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저희 보아스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갈 텐데요. 보아스가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됐다고 서두르거나 또 마음을 놓지도 않았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그 시비네 장로 앞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이 기업무를자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으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네. 기업무를자가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예식 어떻게 진행됐나요?
1: 네, 이것을 이제 의무를 포기하는 예식이라고 불러요.
0: 네.
1: 의무를 먼저 포기를 해야 의무를 받는 예식을 할 수가 있겠죠.
0: 네.
1: 그리고 순서상으로는 의무를 포기하는 예식이 먼저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땅에 관한 문제, 그 기업을 물을 때 땅을 물러줘야 될 때 그때는 반드시 그 약속과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요.
0: 네.
1: 내가 의무가 있거나 권리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0: 신을 벗어서요?
1: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지금 뭐 자나 또는 컴퓨터나 또는 어떠한 기구들을 이용해서 거리를 재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잖아요.
0: 네.
1: 근데 구약 시대는 측량법이 발달되지 않아 가지고 자신이 신고 있던 신으로 몇 발자국인가 측량을 하는 거예요.
0: 그 신으로 측량을 하는군요.
1: 그렇죠. 몇 센치가 네. 있고 또 몇 인치가 있을 거니까 그 신발로 근데 그때도 인치나 센치가 없을 때였으니까
0: 네.
1: 몇 발자국.
0: 발자국으로.
1: 네. 몇 발자국 해서 이 땅은 이제는 네가 기업을 물은다. 그런데 그 신으로 쟀잖아요.
0: 네.
1: 쟀던 그 신을 주는 거예요.
0: 우와. 그래서 신을 주는군요.
1: 그렇죠.
0: 네, 이제 그래, 이해했습니다.
1: 네, 그래서 네. 그 신을 자 내가 이렇게 몇 발자국 이거 나오미의 기업 물을 땅이야.
0: 우와.
1: 내가 밟았어. 이거 몇 발자국이고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얼마야 하고 그 신을 벗어서 주는 거죠.
0: 네, 상당히 과학적이네요. 그 시대에.
1: 네, 그리고 다시 그 신을 받아서 자기가 신어야 되죠.
0: 네.
1: 주는 것만 의식을 가는 거죠.
0: 의식만 하고
1: 그렇죠.
0: 다시 신은 돌려받나요?
1: 그렇죠. 돈을 돌려받죠. 그래서
0: 네.
1: 그 재했던 것을 그것을 이제 장로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이 밟았던 신발로 저 사람에게 주는 것.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면서 8절에 보니까 이에 그 기업 물을 자 아무개지요.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습니다.
0: 너를 위하여 살아. 네.
1: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0: 네.
1: 내가 너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0: 네.
1: 보아스 너가 너를 위해 살아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무개의 인격과 성품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고스란히 한 번 더 드러납니다. 너가 너를 위해 살아라는 이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비아냥거리며 그래 너 돈 많냐? 너 시간 많냐? 남아 돌아보는데 그러면 이게 진정 너를 위한 거라면 이제 너 이거 사 라고 말을 하는 거죠.
0: 살짝 비꼬는 말투인가요?
1: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는 좀 못된 사람 보아스는 좀 잘된 사람으로 여겨지잖아요.
0: 네.
1: 그 자기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상대방을 평가 절하시킴으로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조금 회복시키려고 하는 말투입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 시스템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옆에 누가 무슨 물건을 깼어요.
0: 네.
1: 누가 깼어? 너니? 이러면 접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보통 네. 아니에요 이렇게
0: 그렇죠.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1: 네.
0: 일단 거부하고 보자
1: 일단은
0: 이런
1: 나는 아니고 보자
0: 네.
1: 그게 거짓말이든 그게 어떻든지 간에
0: 음.
1: 그게 죄성으로 인한 자기 보호 본능 시스템이

0: 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운전하는데 네. 옆에 좌석에 누가 타고 있는데 네. 사고 날 때 보통 운전자들이 보통은 왼쪽으로 꺾지 오른쪽으로 꺾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순간 본능적으로 발동이 되어서 거의 대부분 오른쪽 왼쪽으로 꺾으면 아, 뇌가 들다치거든요.
1: 그러네요.
0: 그런데 네. 오른쪽으로 꺾으면 자기가 다치고 왼쪽으로 꺾으면 이 조수석에 있는 사람이 다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그 순간 내가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보통은 왼쪽으로 꺾습니다. 대부분이.
1: 네.
0: 이게 이제 보호 본능 시스템이거든요.
1: 네.
0: 이게 아무래도 지금 만인이 보는 앞에서 아, 보았을까 기억을 모른다니까. 그거 손해나는 일이고 손실이 있는 분명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하겠다니 스스로 자기가 초라해져 버리고 스스로 내가 조금 낮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겠죠.
1: 네.
0: 그래서 도리어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평가절하를 시킴으로 내 자신을 조금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이 이 말이지요.
1: 네, 그러면 상대를 비방함으로써 나를 조금 더 높아 보이게끔
0: 맞습니다.
1: 이렇게 만드는 그런 말이었네요.
0: 근데 그건 네. 자기 체면입니다. 자기 스스로만 느끼지 모든 사람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말을 너가 너를 위해 살아라고 한들 높아지는 거는 자기뿐이지
1: 네.
0: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이 그러한 위치가 아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겠지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겸손이란
1: 네.
0: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높여주는 거죠.
1: 네.
0: 그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발을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또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 자기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고 정말 박수가 아니라 그 안에 리더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10명의 장로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모든 보고 있는 성문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무 개의 칭찬하기보단 지금 기업 물을 권리를 이양받고 있는 보아스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보겠지요.
1: 네. 우리도 사실 우리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짝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0: 맞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복음 6장 45절에요.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1: 아멘.
0: 그러니 우리 평상시에
1: 네.
0: 우리의 마음 안에 뭘 쌓아두는지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훈련된 대로 평상시에 연습된 대로 평상시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위기의 순간 급한 순간 찰나의 순간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암흑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간접적으로 경험을 얻게 되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을 자꾸 쌓아야죠.
1: 아멘.
0: 네, 선한 마음,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이 나오니까
1: 네.
0: 우리 안에 어떤 말들이 잘 쌓여져 있는지 어떤 마음이 쌓여져 있는지를 좀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사이치시님께서 우리의 나의 죄성이 아무개랑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0: 뭐 우리 4277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죄성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자기 보호 본능 시스템이 있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남을 비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하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더 높여주고 존중하고 차라리 아무개가 야 너 대단하다 너 정말 대단한 일 한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네가 한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도 또 높아지지 않을까요?
1: 아멘.
0: 그죠?
1: 네.
0: 칭찬에 너무 인색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나 한번 점검해 봅니다.
1: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에도 마음에 쌓인 선한 것이 드러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0: 네.
1: 의무를 포기하는 예식이 있다면
0: 네네.
1: 그러면 의무를 받는 예식도 있겠네요.
0: 그렇죠. 오늘 이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보아스가 10명의 장인들을 이제 이제 그 암흑의 신발을 받았죠?
1: 네.
0: 받았으니 이제 권리는 이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권리를 내가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하는 오른손을 들었다라는 표현은 없지만 네. 선서를 하게 되었죠.

0: 있습니다. 오. 그 선서가 네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오르바의 남편 기르온 그리고 룻의 남편 말론의 기업을 나오미에게서 샀다라고 하는 선서를 합니다.
1: 오.
0: 한 번 더요.
1: 네.
0: 보아스가 엘리멜렉과 오르바의 남편 기르온 룻의 남편 말론의 기업을 나오미에게서 샀습니다라고 하는 선서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시빈의 장로와 아무개가 증인이 되어서 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멘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1: 네.
0: 나도 그 말에 찬성합니다. 라고 하며 화답을 하고요. 세 번째,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내가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기업물을 세 번째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냥 땅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이제는 룻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선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죽었지만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선서를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보아스의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르온의 이름으로 그 기업을 다시 세워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서까지. 그래서 이것이 의무를 받는 예식입니다.
1: 이 네 가지 선서로 진행이 되네요.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보아스는 철저하게 질서와 순서와 순리를 지켜서 율법이 정한 그 시대에서 정한 법규대로 의무를 포기하는 예식을 먼저 보고 그 신발을 들고 그리고 의무를 받는 예식에 선서 네 가지를 하게 됨으로써 완전한 그 의무를 자기가 떠받는 자기의 몫에 팬 십자가를 짊어지는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 제가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이 선서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듣다 보니까요.
0: 네네.
1: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0: 사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다.
1: 네.
0: 사다. 이 사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나의 값을 지불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사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사다.
1: 네,
0: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바꾸면 신약의 단어로 바꾸면 이걸 대속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1: 대속. 네.
0: 값을 지불하여 그 사람의 것을 사주는 것. 그렇죠?
1: 네.
0: 그걸 대속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 오.
0: 내가 기업을 대신 사줍니다. 내가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다라는 말 안에 대신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내가 값을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속, 속량, 대속이라는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표현이 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 우와, 이 사다라고 반복된 표현 속에 담긴 의미가
0: 네.
1: 대속, 구속,
0: 네.
1: 속량
0: 네.
1: 이 포함된 단어였네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이 보아스가 내가 대신 사줌으로 내가 끊어진 가정에 자손을 주고
1: 네.
0: 절망과 낭망 가운데 있는 가정에 소망을 주는 보아스의 모습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1: 네.
0: 우리 예수님을 닮은
1: 아멘.
0: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우리 보아스에게서 나타나고 있죠.
1: 네. 보아스의 선택을 보면요.
0: 네네.
1: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네.
1: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0: 네.
1: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
0: 맞습니다.
1: 우리도 절망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0: 네.
1: 소망을 세워주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
0: 그러면 21세기의 보아스가 되는 거고요.
1: 네.
0: 21세기의 작은 예수가 되겠죠.
1: 아멘. 네. 4277님, 평상시에 선한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야 위기 때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말씀에 아멘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오늘의 퀴즈
0: 네.
1: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9737님께서는 룻의 남편은 보아스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다가 사별한 남편이 있다는 사실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우리도 죄악과 함께하다가 진짜 남편 예수님 네. 만나서 다행이네요.
0: 아멘. 그렇습니다.
1: 아멘 보내주셨어요. 오늘 퀴즈 한 번 더 출제를 해주세요.
0: 이제는 쉬우시겠죠?
1: 네.
0: 네, 제가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룻기 4장에서 처음으로 룻의 남편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0: 퀴즈입니다.
1: 1번
0: 말론,
1: 2번
0: 기련.
1: 네,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정답을 문자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말에 마음에 쌓인 선한 것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돌아올 텐데요. 선한 능력으로 강중현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장전교회 이우식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둠 속의 밝은 빛 룻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이게 네. 무슨 일인가요? 오늘 퀴즈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네네. 정말 신기한 게 새싹분들이 정답을 가장 많이 맞춰주셨어요.
1: 새싹분들이 많이 네. 맞추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이 들어오셨네요.
0: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부산 극동방송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5748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는데 목사님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와서 계속 듣고 있다고
1: 네, 좋게 봐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0: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정답을 네. 뒤로 가

0: 할수록 정답률이 높아지는 걸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네. 정답을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요.
1: 네, 그렇게 하셔야죠. 네. 네, 괜찮습니다. 여기서 바꾸시는 것은. 네. 그래서 틀리지 마시라고 제가 그 설명할 때 선서, 보아스의 선서 이 내용할 때 세 번, 네 번 반복해드렸습니다.
0: 네, 지금도 계속해서 정답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네.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출제를 해주세요.
1: 룻기 4장에 처음으로 등장한 룻의 남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오늘 퀴즈였습니다.
0: 1번
1: 말론,
0: 2번
1: 기련.
0: 정답 바로 발표해 주시죠.
1: 정답은 룻의 남편의 이름은 말론이었습니다.
0: 네, 정답은 1번 말론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답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 네. 목사님 여전히 감사한 거는 새싹분들은 네. 거의 다 정답을 맞추셨어요.
1: 감사해요. 새싹분들은 네. 다 들었다는 얘기죠. 방송을 아, 네.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죠.
0: 네. 당첨을 원합니다. 보내주신 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네네. 어렵게 정말 어렵게 한 분을 네. 뽑아왔어요.
1: 네. 오늘 우리 선물을 받으실 성도님은 2992번 성도님 축하드립니다.
0: 네, 2992번 사용하시는 분께 추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아 말론이었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새싹분들 모두 포함해서 우리 방송 가족분들은 앞으로는 절대 틀릴 일이 없으시겠어요.
1: 맞아요. 네, 한번 틀려보면 아 네. 기련이 아니었고 말론이었구나 하면 네. 말론만 좀 기억을 해주시고 룻의 첫 번째 사별한 남편 이름은 말론이고 이제 조금 있으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기업 물을 자였지 남편이라고 룻기에서는 이제 4장이 끝나야 이제 남편이 되겠죠.
0: 맞습니다. 네. 오늘 정답 맞추신 분들 포함해서 틀리신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이름을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남은 하루 승리하십시오.
0: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또 내게 주어진 책임 앞에서 보아스처럼 신실하게 행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남은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유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3: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높고 파란 하늘 아래 들판마다 나무마다 탐스러운 결실이 가득 연그러가는 눈.

추우신 가을 활기찬 하루 맞이하고 계신가요? 가을을 흔히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죠. 곡식이 고개를 숙이고 과일이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득 우리 신앙의 모습도 돌아보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며 내 마음의 가지, 내 삶의 밭에는 과연 어떤 열매가 맺혀가고 있을까요?

능력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모진 비바람을 묵묵히 버텨내고 마침내 단단한 알곡을 맺어내는 자연처럼 우리 신앙도 주님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의 결실 맺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열매 원하고 계세요? 오늘 하루 나에게 꼭 필요한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에 가득 품고 세상 그 어떤 열매보다 빛나는 믿음의 결실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안산시립합창단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달력에 동그라미 크게 쳐두셨죠? 오는 10월 17일 토요일 한양대학교에서 드디어 열립니다. 바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라디오 쇼쇼쇼. 아, 정말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꺼지지 않은 복음의 전파를 들고 달려올 수 있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홈커밍 데이는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죠. 전국 곳곳에서 라디오 주파수로만 만나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얼싸안는 거대한 감사의 축제입니다. 장장 10시간 동안 전국 생방송으로 이어지는 감동과 찬양의 대축제. 여러분의 삶에 맺힌 간증의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

받고 마음껏 주님 찬양하는 자리가 될 텐데요. 10월 17일 한양대학교 현장에서 그리고 라디오 생중계로 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에서 띄워드린 질문이죠. 올가을 여러분이 삶에서 맺고 싶은 성령의 열매는 무엇일까요?도 함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가족 앨범 중에서 내 마음 나해, Your Side, 이삭의 축복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2481님, 저는 무조건 오래 참음이요. 사춘기 중2 아들과 매일 전쟁 중입니다. 아, 한바탕 하고 나면 속이 부글부글 끓는데 주님 제발 제게 모세와 같은 온유와 끝없는 오래 참음의 열매를 주세요. 정말 깊이 공감합니다. 어렵고도 또 어렵죠. 우리는 이미 사랑의 열매를 받았으니까 오래 참음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우리 파이팅해봐요. 저에게 제일 시급한 열매 두 말할 것 없이 절제입니다. 다이어트 결심만 수십 번에 이르고 밤마다 찾아오는 야식의 유혹, 그리고 영상 보느라 새벽에 잠드는 그런 습관들, 절제가 정말 절실합니다. 아, 오늘은 너무 공감되는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성령의 열매로 일주일 해도 계속 사연들이 엄청 쏟아지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절제의 열매 사모해봐요. 5190님, 회사 분위기가 너무 냉랭해서 갈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화평의 열매가 절실해요. 샬롬의 자리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와, 이 얼음장 같은 그런 분위기 정말 견디기 어렵죠. 하나님께서 우리 5190님께 화평의 사자의 역할을 맡기셨다 믿어보면서

먼저 기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고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길, 화평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해 주시길 저도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의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함께 나누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오프닝 멘트에서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 열매를 맺는 방법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의 비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스스로 열매 맺으려 애쓸 필요 없다. 너는 가지일 뿐이니 그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인 내 곁에 꼭 붙어만 있어라. 사과나무 가지가 나무 둥치에 단단히 붙어서 햇살과 수분을 받으면 저절로 탐스러운 사과를 맺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꼭 붙어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을 때 오래 참음도 온유도 절제도 우리 삶 속에 자연스럽게 연그러갈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어내려 애쓰기보다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품에 딱 붙어서 머무는 참된 안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보기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딱 붙어 있기로 다짐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아멘 하고 화답해 주세요. 샵 1069번으로 아멘 보내주시면 말씀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서 응원의 선물 전해드립니다.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양. 첫 곡도 안산시립합창단이었는데 이 곡이 너무 찰떡이어서 안 보내드릴 수가 없었네요.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는 참 포도나무 그리고 희즈가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성령이 계시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는 성령의 열매를 주제로 여러분과 마음 나눠봤어요. 오래 참음, 절제, 화평, 기쁨, 그리고 충성까지 우리가 바라는 열매의 모양은 저마다 달랐지만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하루 내 힘으로 맺으려 끙끙 앓기보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곁에 꼭 붙어서 그분의 사랑과 위로 듬뿍 공급받는 복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

0: 안녕하세요. 밴쿠버 시온 성교합창단 지휘자 스테파니 정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찬양 대합창제로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140여 명이 이번 연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해 로얄 알버트 홀 프롬 프레즈에서 선보였던 곡을 소프라노 김영미 선생님과 함께 재연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부산에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감사하며 올려드릴 찬양의 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도 부산을 향해 곧 출발합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1: 대한민국 최대의 찬양축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제35회 전국 찬양대 합창제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사전 신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합창이라고 보내주십시오.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2: Genesis 1 and 1, God in Hebrew is Elohim, which is a reference to His power and might. In Malachi 1 and 6, Lord in Hebrew is Adonai, which is a reference to His lordship. In Exodus 15:26, He's Jehovah Rapha, which means He's our healer. In Genesis 22:16, He's Jehovah Jireh, which means He's the Lord, our provider. In Judges 6:24, He's Jehovah Shalom, which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저는 카무리에서 온 반나 목사입니다. 카무리에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카무리 사람에게 은혜의 삶을 풍성해 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즘 카무리에 옷 맞는 카무리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카무리에서의 생활, 언어, 문화, 음식 등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 사장님과 동료를 맺게 하시고 체불 임금이 없게 하시며 보다 안전하고 안전적인 직장과의 만남이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에 내가 몇 명이나 만나고 살아가는지 세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참 수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밝게 웃고 있지만 마음 한쪽이 사실은 무너져 있는 사람,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길을 잃은 사람,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지만 누군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리고 어쩌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나 더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결국 복음. 주님이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가 되어야겠죠. 오늘 이 저녁 내 곁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봐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마다 예수님의 온기가 조금씩 남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월의 둘째 날입니다. 6월 2일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션디 조시원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조찬미의 같이 걸어요 들려드렸습니다. 아, 여러분 놀라셨죠? 제가 참 살다 보니 이런 실수도 하네요. 생방송의 묘미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후 6시 2분을 지나는 시점에 제가 6월 2일이라고 말을 해버렸지 뭐예요.

깜짝 놀라셨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궁휼한 마음으로 우리 조 PD가 많이 힘들고 피곤하구나 읽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또 특별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홈커밍을 우리 직원들 모두 힘껏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주시고 특별히 조 PD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0월 13일이에요. 여러분 6월 2일 아닙니다. 10월 13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의 고백처럼 우리 조금 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조금 더 안아주는 오늘 이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여러분의 귀 속에 제 목소리가 가장 가까이 들리고 있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궁휼히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힘차게 고백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오프닝 공유해드리고 또 함께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도 보내드립니다. 빈 공간을 채우다 김수빈 작가님의 예쁜 말씀 엽서도 오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선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아멘 남겨주시면 출석 체크 완료. 이 두 가지 선물 모두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비타민 데이. 상큼한 레모나를 선물로 다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 지금 아멘 아멘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비타민 데이니까요. 다섯 분 추첨해서 레모나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특별히 이 여성용 가방을 한 분께 더 보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한 분께 더 드릴 수 있는 이 상품이 준비가 되어서 한 분 더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께는 레모나 선물, 또 한 분께는 여성용 가방, 지오리한테에서 드리는 여성 가방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출석 체크 해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는 동안 우리 힘차게 또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오버플로우의 찬양입니다.

0: 안녕하세요. 빨간약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FEBC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샬롬.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리스너즈의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오버플로우의 내가 매일 기쁘게, 두 곡의 힘찬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6시 17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10월 13일 화요일 저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이 찬양은 787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전라남도 여수 울촌면 도성마을에서 듣고 계시대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픈 마음, 상처가 있어서 기도를 잘 올려드리지 못해서 답답할 때가 있다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나는 답답하고 참 억울하기도 하고 그 마음에 굽굽한 무언가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지라도, 아, 그럴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무슨 말로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는 그냥 주여 주여 부르시라고요. 우리 여수에서 듣고 계신 성도님, 오늘 이 저녁에는 우리 7876번님 그저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불러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신청하신 찬양처럼 주님의 친절하신 그 팔에 폭 안기는 오늘 이 화요일 저녁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3600님 피곤한 퇴근길, 극동방송이 저의 비타민입니다 라고 고백해 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 취업한 딸에게 피곤하지 않게 비타민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4090번님 보내주셨는데요. 이분께 먼저 비타민 선물 한 분 보내드리도록 하죠. 네, 다섯 분 중에 우리 두 아이를 키우며 취업하셨다는 우리 따님에게 먼저 비타민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보내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비타민 선물 드리고요. 한 분께는 여성용 가방을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버스로 퇴근 중입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먼 거리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행복합니다. 6767님. 번호 참 좋네요. 6767. 여기는 서초동입니다. 엄청 막혀요. 4245님. 2545번님께서 션대님 요즘 소처럼 일하신다고 하더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0457님 퇴근하고 아이들 케어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하네요. 피디님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 밤낮으로는 춥더라고요.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퇴근길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루의 피곤 싹 다 날려주시고 찬양으로 위로받습니다. 4903님, 4722번님도요. 피디님 출첵합니다. 학생들에게 비타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항상 한결같이 행복하게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학생들일까요? 궁금합니다. 이분께 우리 아이들 선물이라고 하시니까 비타민 보내드릴게요. 4722님, 우리 학생들과 같이 비타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6시 21분입니다. 이어서 신청해 주신 찬양 또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내 하나님은 김명선님의 찬양 함께합니다.

퇴근하면서 방송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포천입니다. 퇴근길에 좋은 말씀과 찬양 감사하다고 322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어서 김도현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가스펠 팝스. 6시 29분 지나고 있고요. 10월 13일 화요일 저녁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매주 화요일에 함께하는 코너 가스펠 팝스. 자, 지난주에 가스펠 팝스 30회를 맞아서 특집으로 파트 첫 번째 파트를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가스펠 팝스 30회 특집 그 두 번째 파트로 함께합니다.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정말 주옥 같은 가스펠 송들, 지금 유튜브에 제가 만들어둔 플레이리스트를 보니까요, 정말 많은 곡들이 큐레이션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주 30회 특집 첫 번째 시간에 많은 분들이 이 보석 같은 플레이리스트 정말 많이 받아가셨는데요. 오늘 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었던 그 보석 같은 가스펠 송들을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곡들에 얽힌 이야기 또 가사의 고백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가 되어서 다 들려드리고 싶지만, 다 듣는 것은 여러분 유튜브 링크를 받아보시고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들어보시면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가스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지금까지 30회를 지나오면서 두 곡씩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매주 60여 곡 정도가 되겠네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최근까지 우리가 함께 부르고 은혜를 나누었던 보석 같은 가스펠 송들을 큐레이션

편한 이 특별한 플레이리스트, 요즘은 플리라고 합니다. 이 플리를 공유해 드릴게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가스펠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이 보석 같은 플리를 선물처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지금 남겨주세요. 가스펠, 가스펠. 자, 오늘 이 큐레이션 된 특별한 플리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30회 특집이니까요, 또 선물을 안 드리면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비타민도 다섯 분을 드린다고 했고, 또 여성 가방도 한 분께 드린다고 했는데, 자, 가스펠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서 이 큐레이션 된 플리를 신청하시는 분들께 어떤 선물 드릴까요? 자, 가스펠 플리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황금 곱창에서 드리는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세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회니까요. 세 분. 자, 소곱창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시죠.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가스펠이라고 적어서 플리도 받아가시고 소곱창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분 추첨하겠습니다. 자, 30회 특집, 그동안 소개해드렸던 가스펠 곡들 중에 또 들려드리고 싶었던 곡, 두 번째 시간 첫 곡은 엘 샤다이,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입니다.

네, 가스펠 팝스 30회 특집으로 함께하는 두 번째 시간,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은 엘샤다이, 에이미 그랜트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엘샤다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찬양. 아, 참 생각날 때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이 찬양의 고백이 생각날 때면 정말 엘샤다이, 엘샤다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로 함께 할 찬양은 스티븐 커티스 채프먼의 His Eyes, 주님의 시선. 우리의 작은 아픔과 또 신음까지 들으시는 그 주님의 시선을 지금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아멘. 스티븐 커티스 챕먼의 His Eyes 함께 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이 곡은 바로 그런 순간에도 우리를 놓치지 않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뿐 아니라 차마 말하지 못한 아픔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시죠.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비록 우리가 비껴나 있을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해 봅니다. His eyes are always upon you. His eyes never close in sleep. And no matter where you go, you will always be in His eyes. In

His eyes. 아멘. 다음 곡은 참 추억의 찬양 중 하나인데요. 아발론의 찬양입니다. Can't live a day. 하루도 살 수 없네.

아멘. 아발론의 Can't Live a Day 들려드렸습니다. I couldn't face my life tomorrow. 주님의 희망이 내 마음에 없다면 Without your hope in my heart, I know. 내일의 삶을 마주할 수 없어.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Lord, there's no light and there's no morning without your loving arms to hold me. 주님, 주님의 사랑의 품이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면 밤도 아침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You're the heartbeat of all I do. I can't live a day without you. 주님은 내 모든 삶의 심장입니다.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한 가스펠 팝스 30회 특집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플리 꼭 받아가세요. 샵 1069번으로 가스펠이라고 보내주시면 플리를 공유해 드립니다. And you 제주 극동방송과 부산 극동방송에서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조금 일찍 인사를 드리고요. 다마리 카보흐의 Friend of a Wounded Heart, 다친 마음의 친구 되신 예수님 들려드리면서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신앗가에. 새생명 신앗가에 오늘 이 시간은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세계 최고의 고전 동화 중에 하나가 뭐냐?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뭐 전 세계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동화입니다. 핵심 줄거리가 이래요. 어느 나라에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유난히 좋아하는 허영심 많은 임금님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두 사기꾼이 찾아와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늬와 색채를 지니고 있는데 옷감이 말입니다. 근데 이 옷감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자기 신분의 자격이 없는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신비의 천이에요. 그 이 두 사기꾼이 말입니다. 내가 왕에게 이 천으로 옷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물론 이 제안은 자기들의 사기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죠. 거짓으로 옷을 만든 사기꾼들이 왕궁으로 옷을 가지고 와서 임금님에게 옷을 입혀요. 임금님이 옷을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썰렁하죠. 그런데 아무 말을 못해요. 내가 옷을 입은데 지금 썰렁해요. 아무 말을 못해요. 왜 못하냐? 썰렁하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왕의 자격이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왜?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게 안 보이니까. 신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어리석은 자 아니면 그 관직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은 옷을 입은 것처럼 행동하고 시종들은 땅에 끌리지도 않는 옷을 땅에 끌린다면서 이 옷자락을 드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은 연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야 우리 왕 멋집니다. 그렇게 화려한 옷이 없습니다. 이러고

못하는 거예요. 왜? 말하면 뭐가 돼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이야, 역시 우리 왕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때 군중에 있던 한 어린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아무것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네? 그제서야 사람들과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동화가 주는 교훈이 여러 가지입니다만 핵심이 뭐냐 하면 허영심에 사로잡힌 임금님과 이에 영합한 신하들과 사람들의 부하 내동을 꼬집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라우디기아 교회가 벌거벗은 임금님 같다니까요. 하나님 볼 때는 애처롭고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자기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너무 잘해서 하나님한테 차고 넘치는 복을 받았다고 하면서 거들먹거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 제대로 보라고 하시며 그들의 허영심을 꼬집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려고 주님이 라우디기아 교회로 찾아오세요. 본문 14절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 주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셨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근원이고 창조주고 또 뭐라는 거예요? 통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우디기아 교회를 찾아오신 다른 두 모습은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아멘이신 분이에요. 이 아멘의 원형이 어디 있느냐?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요. 두 번 나와요. 진리의 하나님. 이 원어가 뭐냐 그러면 엘로헤 아멘이에요. 아멘을 뭐로 번역한 거예요? 진리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본문에 아멘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이시라고 했으니까 그분이 통치자이면서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분이 진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말씀은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라우디기아에 오신 예수님의 다른 한 모습이 뭐냐 그러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에요. 이 모습은 아멘을 보충합니다. 충성되다의 원어가 뭐냐 그러면 피스티스입니다. 이게 믿음하고 같은 말이에요. 신실한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증인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통치자예요. 진리인 아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신실한 참된 증인이세요. 여러분 라우디기아 교회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최악으로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책망만 받은 다른 하나의 교회가 4대 교회인데 4대 교회도 책망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라우디기아 교회는 한 사람의 칭찬도 한마디 칭찬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책망이에요. 책망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토하여 버리고 싶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다시 본문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면에는 지리적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지리적 배경입니다. 뜨거움과 미지근함을 얘기하잖아요. 이거는요 근처에 히에라볼리 온천수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시 라우디아는 물이 부족했고 그 부족한 물을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로 만들어서 충당을 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근데 뭐 오늘날처럼 이게 뭐 파이프가 이게 뭐 잘 돼 있고 그것이 뭐 물을 뜨거움을 좀 보존해 주는 그런 게 아니라 수로의 길이가 8km 정도 됐는데 그 전에 돌로 쌓아서 수요를 만들었으니까 이동을 하면서 8km 정도가 지나가지고 라우디기아에 딱 도착을 하면 물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지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면 사람들이 구토를 일으키는 경우가 잦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갑다 그랬잖아요. 차가움은 근처 16km 거리에 있는 골로새 지역하고 관련이 있는 그 옆에 골로새 교회가 있었거든요. 지역이 골로새고 이 골로새에는 해발 8000m 카드무스산 만년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녹은 물로 뭐 물이 차고 넘쳤어요. 근데 그 물은 얼마나 차갑겠어요. 그렇죠? 다음으로 이 물에 대한 문화적 배경입니다.
고대 지중해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쓸모없는 물로 여겼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크세노폰의 말입니다. 차가운 물은 마시기 좋고 뜨거운 물은 씻을 때 좋지만 미지근한 물은 오로지 노예에게 줄 때만 유용하다 그랬어요. 이게 미지근한 물은 쓸모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차든지 뜨겁든지 뜨거운 거는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고 차가운 거는 뭐예요? 신앙생활 안 하는 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차가운 것도 열심히 하는 거고 뜨거운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뭐예요? 미지근한 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지리적 문화적 배경에 근거한 주님의 미지근한 물 비유의 의미를 바로 알아들었어요. 미지근한 물이 무익한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하는 성도들이 하는 신앙의 행위가 주님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램지 마이클스는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망의 요점은 열심이나 열정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라오디게아 공동체가 해온 일과 하고 있는 일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의미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16절 하반절에 주님 말씀이에요.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토하여 버리리라. 이 토하여로 번역된 원어가 MSI인데 단호하고 철저하게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단호하고 철저하게 배척을 하겠다는 건데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여기만 사용된 거예요. 왜요? 그럼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너무 가혹한 책망이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책망은 토하여 버리고 싶게 만든 잘못된 자기 확신에 근거한 과대망상이에요. 자,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라고요? 부족한 게 없다. 하, 대단하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 자부심이 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들. 주님 눈에는 그 어린아이가 벌거벗은 임금님에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벌거벗은 사람들이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주님께서 부를 자랑하며 당당히 하는 그들을 뭐라고 하느냐? 딱하다 그래요. 곤고하고 가련하다는 말이 딱하다는 얘기야. 딱하다 이 말이. 구체적으로 보면 욕망 충족을 부로 자랑하지만 주님은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가난이라 그랬어요. 부요함의 대명사인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는 그 화려함에 대해서 주님은 벌거벗은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이치에 밝은 눈을 자랑하지만 세상 이치에 눈이 밝아서 세상 거 다 얻었잖아요. 워낙에 얼마나 밝았으면 그랬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눈을 맹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주님의 인식 차이가 극과 극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의 사실을 보는 둘의 차이가 이렇게 클까요? 그것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타향인 이 땅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반대로 산 거예요. 이 땅을 영원히 정주할 고향인 것처럼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는 수치와 모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서글픈 현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주님께 받은 책망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고객이 왕이라는 소비주의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는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자 구원의 증거로 여깁니다. 주님이 그걸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책망은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것 벗어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엄중한 경고는 관계를 끊어버리려는 절연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을 가엾고 딱하게 여기며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측은지심이에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야단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표현이 세 개 정도 나와요. 첫째가 본문 15절에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든지 안 하든지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찬 것도 열심히 하는 거고 뜨거운 것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함을 버리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고 깨닫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본문 17절,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거예요. 이걸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딱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정죄해버리지 딱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본문 19절, 물은 내가 뭐하는 사람이요?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고요? 책망하며 징계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가혹한 언어로 너희를 책망하고 징계하니 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요? 그거 하지 말라고 아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으로 오셨으니까 너희는 토달지 말고 뭐하라고요? 아멘하라고요. 나의 진단이 맞으니 네가 무슨 얘기하고 싶더라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통치자여 진실하고 참된 증인이요 아멘이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주님 말씀 앞에 아멘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토하여 버리겠다는 경고는 저주의 선언이 아니라 마지막 남은 자비의 선언이시고 아멘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안타까운 절규요 우리를 향한 간절한 외침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잘못된 신앙을 이어서 고치라고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세 가지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이거든요. 네, 여러분 17절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허영심으로 잃어버린 걸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님이요. 근데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난한 것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메우고 눈먼 것을 안약을 사서 발라 메우고 벌거벗은 것을 뭐예요? 흰옷을 사서 가리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의 이 세 가지 지적을 곧바로 이해했을 확률이 커요. 우리는 조금 이상하지만. 왜냐하면 당시 라오디게아가 정말 재정적으로 풍부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거기는 직물산업이 발달을 해가지고 진짜 좋은 옷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각 지역으로 수출되는 최고의 안약을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금방 이해를 한 거예요. 살펴볼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가난에서 벗어나라 그래. 주님이 사라고 하시는 불로 연단한 금은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뭐 한다고요? 얻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의 기준은 세상에서 것을 얻어가지고 세상 것으로 풍부해지는 자기 유익과 만족의 편안함이 아니라 믿음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누리는 평안이에요. 이게 어디 나오느냐? 칭찬만 했던 서머나 교회하고 최악의 교회라고 불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부자 얘기를 해요. 진짜 부자가 누군가? 오늘 본문을 먼저 볼게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세상 거 많이 얻어서 부자라고 하는 네가 뭐하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칭찬만 들었던 서머나 교회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가난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 믿다가 대통당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실상은 내가 뭐라고요? 부유한 자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삶으로 자기 욕망의 가난에서 벗어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몸을 가리라고 해요. 주님이 사라고 하시는 흰옷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당시 물질

신적 풍요를 누리는 이들은 옷으로 내가 얼마나 풍요한지를 드러냈단 말이에요. 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라우디게아였으니까 아마 그곳 성도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들의 모습이 주님 눈에는 뭐처럼 보였다고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들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그의 합당한 삶이 죄악으로 벌거벗은 우리를 가려주고 화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시록 3장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뭘 입는다고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크리스찬 화려함의 기준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나누느냐 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나눔과 섬김으로 욕망 추구의 벌거벗음 가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약을 사서 눈의 바름으로 먼 눈을 고치라 그래요. 주님이 사라고 하시는 안약은 성령의 능력으로 영의 눈이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그때 당시에 라우디게아에 최고의 안과 의료학조가 있었어요. 그러니 주님이 안약 이야기를 하시고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영적 눈을 막고 있는 허영과 자만의 비늘을 벗겨내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세상 두루번거리는 육의 눈을 주님 바라보는 영의 눈으로 바꿔서 이 세상 진실로 바르게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라고 하신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크리스천다운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이동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다 내려놓고 자기 부인이라는 제자의 정체성을 가져 허영심에 높여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이 세상 굳이 따라가지 않고도 주님의 자녀다운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제가 앞에 적용한 말씀으로 다시 적용을 할게요. 자만과 허영에 빠지면 위로와 축복의 종교 서비스가 들어선다 그랬어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세상 시각의 부를 추구하는 거예요. 반대로 분명한 믿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요. 구체적으로 과시 소비가 줄고 절제된 소비를 하게 되며 그 남은 것으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가지면 더 좋은 거, 더 멋진 거, 그러니까 한두 것 두시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은 절제 소비를 하고 남는 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된다고요. 자만과 형심에 빠지면 세상과 믿음을 타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 자꾸 세상을 따라가요. 반대로 분명한 믿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세상 원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직함을 거부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쏟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만과 허영심에 빠지면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세상 것 얻는데 다 속고 살아요. 반대로 분명한 믿음으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면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원래 주님 거잖아요.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사냐?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무엇을 달라고 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의 믿음을 결핍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의 과정으로 봐요. 내가 세상의 부요함의 기준을 가지면 저 사람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안 되면 넌 뭐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면 누군가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아픔을 당하면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구나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 있구나 그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금으로 세상부 추구의 가난을 넘어서고 구원의 옷으로 세상 화려함 추구의 벌거벗음을 가리고

하늘의 지혜를 보는 영적 통찰력으로 세상의 욕망에 어두워진 눈을 뜨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로 부요한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적당히 대충해서는 안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믿음의 길에 전력질주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을 뭐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운 부유와 자랑을 뒤로하고 세 가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매 순간순간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달려가. 달려가되 끊임없이 너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 점검과 목표를 놓치면 다시 자기 기준으로 돌아가요. 보세요. 처음에는 내가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잘하다가 점검을 안 하면 어느 순간 내 욕망이 작동을 해가지고 신앙생활이 잘못 가요. 그런데 이게 점검을 해야 이게 잘못된지를 아는데 점검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내 생각이 바른 줄 알아요. 우리가 자기 기준으로 살면서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자기를 위한 종교생활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무엇이라도 버리고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에 열심을 내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다른 하나의 이유는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큰 걸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앞에서 봤지만 라오디기아 교회는 주님이 토하여 버리고 싶을 만큼 문제투성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하고 식탁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을 존중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으니까. 너희의 상태가 그 정도인데 그러나 너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가 사랑으로 품어주겠다. 그게 식탁교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오늘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달려가면 그리스도의 차고 넘치는 사랑의 주인공이 되고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심을 담은 전심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과 이 친밀한 관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로 얻는 다른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이에요. 이건 식탁교제하고는 진실로 비교할 수 없는 것. 오늘 보면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그 보좌는 주님만 앉는 보좌예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앉는 보좌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볼 때 4장 들어갈 때 열린 문이 있는데 열린 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보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보좌는 주님의 통치 보좌예요. 모든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궁극의 보좌예요. 그래서 그 보좌에는 오직 이기신 그리스도만 앉는 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절대 권력의 보좌에 앉는 영광을 이기는 자, 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 여러분 이건요. 지금 라오디기아 교회가 얼마나 주님에게 정말 말로도 할 수 없는 책망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올라간다는 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라오디기아 교회의 과거를 이야기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새겨들으라 그래요. 22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새겨들으라는 것은 나그네와 순례자길에 불과한 이 세상에 모든 것 쏟지 말고 이 세상에 희노애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한 나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낳은 최고의 하나님의 삶.

0: 비늘이 벗겨졌던 사도 바울은 비늘이 벗겨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았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 나는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28세 어린 나이로 선교지에서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22살 일기장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사람 바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일마다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건 바보라 그래요. 그런데 22살짜리 이 청년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버리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어떤 삶도 어리석지 않고 미련하지 않으며 아무리 많은 시간을 들여도 시간 낭비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 있는 진심을 담은 전심에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으로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이에게 주시는 우주만물 통치자의 보좌에 함께 앉는 최고의 영광과 기쁨 모두 그 행복자, 기쁨자, 축복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생명 시내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에 위치한 성산교회 이재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4253번 성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있을지 몰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지 않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없이는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붙들어주게 창조하신 것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주님만 높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폴 스티븐슨과 엘비 농의 1, 3, 9원이란 책에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신 안에 갇히게 하는 자만,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인 탐욕, 사욕을 채우기 위해 남의 것을 탐하는 음욕, 지나친 음식 섭취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탐식, 사람과 환경을 조종하고 통제하는 분노, 최소한의 일만 하거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안이함을 좋아하는 나태,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비교하는 질투, 늘 지금보다 나은 곳이 있다고 생각하고 안정을 못 찾는 동요, 일과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이나 관심이 부족한 권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장애물이라고 말합니다.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매주 예배를 통해 새로워지는 영과 새 마음과 새 몸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경험하는 쉼없는 기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끊임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진 일에 만족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하게 하시고 날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것은 저마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들판의 풀 한 포기, 산의 나무 한 그루, 강가의 돌멩이 하나도 그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사명은 정말 크고도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영혼을 사랑하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마음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에 거하는 인생은 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장을 공격하는 무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라고 외칩니다. 감히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의 소유를 차지하고 반기를 들려하는 자들인데요. 그러나 이 목장 안에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반면 목장 밖에는 이렇듯 악한 도모가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끝까지 이 목장을 이탈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쉼과 위로가 있는 목장에서 나누는 찬양 같은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죠.

내 삶의 노래로 화요일 순서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폴발로 씨의 영어 찬송 들으셨고요. 주찬양 선교단의 내 안에 있는 그 이름 김종윤의 예수나를 오라하네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함께 나누면서 오늘 출발했는데요. 목장 밖에서는 여전히 악한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우리 함께 기억하면서 찬양들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안전한 우리 안에 있는 줄 믿고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평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다양한 문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메시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도 병상에 있는 지체들 생각나시면 기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찬양들 함께 듣고 옵니다.

삶이 예배인 사람 데이비드의 찬양 제가 피처링한 아름다운 찬양이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와 함께하고 계세요.

프로비던스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7864번님께서는 산에 가서 알밤 주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또 주셨네요. 이렇게 문자 보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수많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먹여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것을 왜 만족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까요? 참 돌아보게 하는 문자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계속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듣고 싶은 찬양들 샵 9330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지선 전도사의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들 또 함께 듣고 올게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 편곡 정예린의 찬양으로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목장 밖에는 지금도 하나님의 소유를 차지하려고 드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는데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또 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100살 넘게 장수하는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분에게 한 기자가 장수의 비결을 물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75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아내와 나는 결혼할 때 한 가지 약속을 했지요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인지 묻는 기자에게 할아버지는 얘기했는데요. 두 사람이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면 먼저 화를 낸 사람이 5km를 걷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매일 5km를 걸었죠. 기자는 다시 물어봤죠.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같이 건강하셨죠? 할아버지가 대답하셨는데요. 아, 아내는 내가 5km를 환해서 걷는 동안에 내가 정말 5km를 걷는지 확인하려고 꼭 내 뒤를 쫓아왔었어요. 정말 재미있는 노부부 이야기인데요. 사실 다투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만큼 화해도 많이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서로 용서하고 운동도 하고 자연히 건강하게 오래 사신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고 저희에게 당부를 하셨는데요. 말씀에 순종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도자는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볼 수도 없고 볼 수 있다 해도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기울일 수가 없습니다.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유심히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일에 주목합니다. 꽃을 세심하게 살피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심을 보이는 이들도 있습니다. 가끔은 일상 너머의 세계를 얼핏 보기도 합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예사로운 곳이 아님을 자각합니다. 시인이나 예언자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저 보는 사람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헤셀은 꿰뚫어 본다는 것은 현상을 안에서 알아보는 것이라면서 놀랄 줄 아는 눈만이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듯이 드러난 것이 사물이나 사태의 전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기호로서의 문자는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아주 일부만 전달할 뿐입니다. 의사소통이란 언어로 표현

되지 않은 것까지 알아채릴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고 인사를 건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주선 사람이 예, 잘 지냈어요 라고 응답하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 담긴 어조나 그의 표정을 보고 실은 그가 잘 지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명랑하게 자기 할 말만 한다면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심히 바라볼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음을 다해 보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심히 본다는 말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긴다는 말입니다. 여기저기 관심을 보이고 남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오지랖이 넓다고 말합니다. 그의 다양한 관심에 대한 놀람이기도 하지만 쓸데없이 참견한다는 책망이기도 합니다. 세상사의 초연한 태도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다 해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공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하지만 초연한 태도로 삶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김기성 목사님의 지혜의 언어들 가운데 관계편 함께 하셨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저도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쁘고 감사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구원은 단지 우리만의 감격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전해야 할 사명이기도 한데요. 그 사명이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곳이 예배의 자리라면 예배를 마치고 흩어지는 그 모든 곳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인데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예배와 세상 속의 삶은 따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동시에 선교자로 보내십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복음의 향기가 퍼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삶이었으면 좋겠네요.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에릭 뉴점의 곡으로 대속자 구원자 친구 리디머 세이비어 프렌드를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친구 되심 그리고 구원자로서의 사랑을 찬양한 곡인데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곡이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배와 선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선교는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순종의 걸음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되고 또 그 이름으로 흩어질 때 우리는 선교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에서도 계속 이어지는 삶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0: 비밀레.
1: 네, 아주 멋진 곡이었죠. 지금 들으신 곡은 혼성 보컬 그룹 셀라 그리고 니콜 시뮬런의 곡으로 예수님을 따르라 Follow Jesus를 들으셨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어로 흘러나오는데요.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과 멜로디가 아주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우간다어와 영어로 들으셨고요. 그리고 그 전곡은 윈 왓슨의 곡으로 찬송가 Holy Holy Holy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아,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스폰 연주와 리빙 라이브 섹션의 곡으로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연주와 찬양으로 색스폰 연주 그리고 리빙 라이브 섹션의 곡으로 찬송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I must tell Jesus를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복음의 향기가 퍼지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였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앤드류 피터슨의 곡으로 Why Walk When You Can Fly를 보내드립니다. 이 곡은 삶의 얼음 속에서도 희망과 자유를 노래한 곡으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찾는 과정을 아름답게 표현한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존재였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스스로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고.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이미 기이하고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디사이플즈의 내 이름 아시죠? 들려드렸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진행의 조시현입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내가 참 하찮고 부족하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이, 그 시선이 지금 이 순간의 나에게도 여전히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려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감동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찬양 이어집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들려드릴게요.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PS 콜라보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리고 조찬미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가 들려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의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앱으로 비용 없이 실시간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들려드릴게요.

김도현의 내일일은 난 몰라요. 그리고 소프라노 최정원의 음성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들려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함께한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 함께 올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션디 조시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비상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은 값을 치러서가 우리 스스로가 값을 치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그렇게 여겨주신 겁니다. 오늘 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실제로 완벽해져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마치 빚이 있는 사람의 빚을 누군가 대신 갚아주고 장부에 갚음이라고 적어준 것과 비슷한 게 아닐까. 내가 갚은 게 아닌데 갚은 것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애써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겁니다. 오늘 하루 부족했던 나도 그 인정 안에서는 여전히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오늘 밤 그 사실에 마음이 놓입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피아 월십의 주 영접하는 자, 위러브의 영원을 살아가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The Brooklyn Tabernacle Choir와 Bobby Mason이 함께한 I Thank You Jesus, John Reddick과 Matt Maher가 함께한 God Turn It Around, 그리고 Janis Gaines의 How Great Thou Art까지 전해드렸습니다. 5428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신청곡 요청합니다 하시면서 유재경의 여전히라는 찬양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아 방황하고 힘든 순간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될 때는 그것이 은혜임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어떤 모습에 나라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싶습니다. 오늘도 지치고 힘든 모든 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유재경님의 여전히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황금 물결, 김도연의 내 사랑으로 빚은, 강명식의 기뻐하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시나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

한국에 번역되진 않았지만 아이버 파웰이 쓴 성경의 유리창이란 좋은 책에 다음과 같은 예화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마을에 엄청난 부를 축적한 덕망이 있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아들과 둘이 살았는데요. 아들마저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부자가 나이가 들어 병상에 누워 지내게 되자 마을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많은 유산을 누가 받게 될 것인가 놓고 참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어떤 유서도 남기지 않고 죽었고요. 그의 물품들은 경매에 올랐습니다. 비싼 가구와 귀한 수집품들을 손에 넣기 위해 사람들이 경매장으로 몰려나왔고요. 나온 물품 중엔 부자 아들의 초상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화가가 그린 작품이 아니라 아무도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전에 부자의 집에서 일했던 노파가 그 아들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노파를 보고 사람들이 어째서 돈도 안 되는 그림을 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전 그 소년의 유모였습니다. 전 어르신을 존경했고요. 그 소년을 매우 아꼈습니다. 고작 과거의 추억 때문에 돈을 낭비한다고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초상화 뒤에 무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림틀에 두꺼운 서류 뭉치가 끼어 있었는데 자신과 아들의 추억이 담긴 이 그림을 간직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부자의 유서였습니다. 모든 경매는 그 즉시 취소되었고요. 부자의 재산은 가난한 노파, 그 유모가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지나간 추억은 참으로 소중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추억을 돌아봄으로써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추억을 소중히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정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아름다운 미스터 마켓씨의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크룩스의 내 믿음의 고백대리라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아이버 파웰의 쓴 성경의 유리창, 영어로는 바이블 윈도우스라는 그런 소설인데요. 그래요. 소중한 추억을 샀다는 거는 모든 걸 산 거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부자의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그 부자의 유서가 들어있었다는 그 초상화.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마치도 우리는 이 유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함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잖아요. 이 아버지의 유서를 이미 갖고 있는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의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신청 찬양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진아의 아름다운 찬송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유료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나간 추억들 어느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귀중히 여기며 그 추억을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결국은 그 추억이 오늘의 나를 있게 했고요. 또 더 좋은 미래를 맞이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

아낌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 추억으로 남아 누군가와 함께 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시간 속으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것, 추억은 참으로 소중하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추억들이 자리하고 계시죠? 빛나는 별처럼 반짝반짝 빛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역시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뭐

머리 위를 지나가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지만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또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또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경미의 주 음성 외에는 으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따라 날마다 기쁘게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줄라이 프로젝트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띄워드리고요. 여성 홀리원의 평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라마리스 카울바이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인피니티 밴드의 행군 나팔 소리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워십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기프티드의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메리 메리의 마저 프렌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김범수의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제이어스의 러브레터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조나단 버틀러의 멀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은혜들을 숨겨놓고 또 베풀길 원하시는지를 군데군데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극히 작고 미약한 인간이라는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이 숨겨두신 그런 은혜들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반대로 가려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면 숨겨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흔들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 또 고민도 많고 걱정, 근심 가운데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붙드심 아래에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첫 찬송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라는 찬송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붙드시기를, 나를 주관하시기를, 내 삶을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첫 곡 함께 하시지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송으로 귀하신 주여 나의 보뜨사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있지요. 우리 삶의 어려움과 또 고난, 걱정, 근심의 거리들이 많아질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특별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그 의미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책임지신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극동방송 FM 채널 그리고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함께 나눌 은혜의 사연과 듣고 싶으신 찬양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고 신청곡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찬송입니다. 오신실 하신 주, 그리고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한이의 음성을 함께합니다. 행복까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 들려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화려하진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세상의 눈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뭔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지만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우리 6747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이에요. 곧 헌신예배 때 특송으로 부르게 되는데 밤에 이 시간에 잠잠히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전해드릴 거고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은요 2558 성도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전에 사시는 방송가족이신데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님 내 삶에 역사하소서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찬 목사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사야 51장 11절 말씀입니다.

7417 성도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릉이고요. 아침 저녁으로 점점 선선해지고 밤 시간이 되니까 서늘하게도 느껴지는데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곧 단풍이 아름답게 지겠지요. 겨울이 오고 올해도 마무리가 될 텐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많은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올해도 채 100일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샵 1069번으로 사연과 또 신청곡들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1417 성도님 신청해 주신 찬양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줍니다. 이곡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김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선 서로 약속한 기준이 필요하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언어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하나의 약속이 될 수도 있고요. 길이를 재는 단위도 같아야 대화가 통하고 물건을 만드는 규격도 맞아야겠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만든 물건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려면 이렇게 약속이 필요하죠. 오늘이 이 세계 표준의 날인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표준이라는 말이 조금은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표준은 결국 함께 하기 위해 정한 약속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나 혼자 편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이해하고 같이 사용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 중 하나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죠.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나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하기 어렵고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비추는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살아온 남과 북이 쓰는 말도 생활의 모습도 생각하는 방식도 조금씩 달라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같은 기준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서로 다른 자리에서도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하는 길목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말씀의 빛 가운데 함께 출발해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발의 등 되시는, 우리 길의 빛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와 승리와 평안과 주님의 능력이 증거되는 하루 보내시길 기도하면서요.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한 수많은 기준 가운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남과 북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길을 나란히 같이 걸어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10월 14일 수요일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만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주님 말씀하시면 조금 전 나눈 이 찬양에 이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사역자 조수아 씨의 목소리로 함께 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심판, judgment upon selfishness, 이기적인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히브리서 9장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를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단번이라고 하는데 once for all,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셨어. 단번에, 질질 끌 것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는 단번에 once for all 모든 죄가 사함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만에 대한 심판,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천사 계명성이 한 얘기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두 번이지요. 내가, 세 번이지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다섯 번째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I, my, me. 나, 다섯 번 나왔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명성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자만,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계명성이 그냥 천사로 자기 임무를 마쳤으면은 지옥으로 안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내 마음에 I에 이를

0: 이르기를 내가 아이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뜻별 위에 나의 마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 사람이 내가 다섯 번. 한 번도 위험한데 다섯 번이나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데서 좌정하리라. 그래서 계명성은 교만함으로서 말미암아 3분지 1에 천사들이 동요한 사람들이 다 땅에 떨어졌어.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시옵소서. 계명성. 천사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음부까지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강물이 깊을수록 물은 조용히 흐른다고 했어요. 익은 변은 고개를 숙이게 마련이죠.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 가운데 오늘도 먼저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직 복음만을 따라 나아가는 십자가 군병되어 빛의 사자로 나아가는 남과 북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에 이어서 내 영혼 평안에 광주 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찬양한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보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었습니다.

0: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으로 채워가는 오늘 이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오늘은 김옥심 자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찬송가 265지의 서자를 얻게 함 이 찬송을 노래면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시어 죄 많은 우리를 위로와 경로로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올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몸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늘에 오르신 아버지 하느님 주께 주의 권세의 주의 능력으로 악한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를 주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영광의 할렐루야. 아멘.
0: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죄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따르며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의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의 선곡 남과 북 가운데 이 찬양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의 찬송가 함께합니다.

오늘 북에서 온 김옥심 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함께 나눠준 찬송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먼저는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세계 곳곳에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부르고 있죠.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영어 찬양으로도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있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선곡, 특별히 오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는 이 찬송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 울려 퍼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그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울림이 가득할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쁜 소식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 역사의 장을 써내려가고 있는 남과 북이 될 줄 믿으면서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김옥심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당신의 말씀은 진리이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말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불변의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 말씀만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0월 14일 수요일의 오늘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사람들 앞에 너희 빛을 밝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두운 곳에선 작은 불빛 하나도 멀리서까지 보이죠. 아주 밝고 큰 빛이 아니어도 누군가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변을 밝혀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빛을 내라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드러내기 위한 빛이 아니라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고 섬기며 주변에 손을 잡아주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높이는 하나님을 드리우는 빛 가운데 거하길 소망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는 우리의 마음 내 것을 조금 나누는 작은 행동들까지 빛이 드리우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리우는 10월 14일 수요일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란 제목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순교지는 매년 갈 때마다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목숨 내 걸으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그 생명을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제단에 바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순교적인 삶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때로는 눈시울이 뜨거워집니까? 영원토록 존귀하신 분이 영원토록 가장 값비싼 그 생명을 십자가 제단에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대신 사망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어떤 죄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어떤 죄? 우리가 이런저런 죄를 생각합니다. 뭐 도덕 윤리적인 죄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인이라면 뭐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질투했던 죄, 용서하지 못한 죄, 내 맡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죄, 뭐 이런 거 회개하지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정도는 초신자들도 다 압니다. 적어도 창립 70주년 맞이한 교인이라면 이제는 죄의 기원까지, 죄의 핵심 본질까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죄가 등장하는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온갖 불행이 인간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온갖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도록 했던 죄가 살인죄였습니까? 간음죄였습니까? 미워하는 죄였습니까? 죄의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악 때부터 모든 불행과 저주가 인간 사회에 들어온 겁니다.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뜻하는 제사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시하는 게 제사인데요. 하나님은 저렇게 말씀하셔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제사 드릴 때 순양의 기름은 필수입니다. 그것부터 생각하는데 아니. 네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다. 그러니까 성경은 제사의 중요성, 순양 기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지만은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순종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왜 순종을 이렇게도 중시합니까? 인간의 죄악이건 행복이건 이 모든 게 순종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이건 원치 않는다 그거 있으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우선

0: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초라한 삶일지라도 만복의 출발점이신 주님께 순종하면 점점 튼실한 인생이 됩니다. 별 볼 일 없는 가정이었다 할지라도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문을 튼실한 가문 만들어 주십니다. 뿌리 깊은 가문 되게 하셔요. 되는 일이 없었던 인생살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주인공 만들어 주십니다. 무시받고 조롱받고 남들이 무시했던 그런 삶일지라도 나를 위해 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께 순종하면 이제 남들이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의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어두운 인생이었고 슬펐고 절망했고 부끄러운 삶이었고 혹은 눌려 살았던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의 물결이 내게 오는 것을 가로막는 온갖 죄악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돼요. 순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죄악들은 사라지게 되면서 떳떳하고 당당한 존귀한 자와 함께하는 그 복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모든 복의 시작은 순종이고 모든 저주와 불행의 시작도 불순종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는 불순종하면서 예수 믿을래 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뭐들어 교회 나와요? 아니 그렇게 재능 바치고 시간 바치고 성경대로 헌금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럼 왜 불순종할까요? 오늘은 모든 죄악의 부화장인 불순종의 원인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지 않은 것은 저 고백이 있고 나서 사울왕의 인생은 왕이나 왕답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점점 쇠퇴길로 본격적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금수저 출신이었던 좋은 가문의 또 초대 국부였던 사울왕이 순종했더라면 초대 국부로서의 빛나는 그 영광은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빛나는 그것은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거 불순종이었던 겁니다. 순종이야말로 바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빛나게 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하나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빛나는 인생이 돼요. 그래 반짝반짝 빛을 발했던 믿음의 영웅들의 공통분모가 있어요. 예컨대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첫 번째 반응이 저겁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요. 고개를 저으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 하시고? 저렇게 모세도 처음에는 칙칙하고 별 볼 일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자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의 이미지 보세요. 찬란한 빛을 발하는 선지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기생장녀의 아들인 입다도 그렇고 바벨론 그 포로였던 다니엘도 그렇고 뭐 흔히 오두막집에서 살았다고 하는 흑수저 출신 아브라함 링컨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흑수저건 금수저건 순종하면 하나님이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울왕은 빛을 뿜어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1: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0: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워하면 당연히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치지 않고 빛바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요즘 살아가시면서

누구를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심리를 분석해 보십시오. 심리학자 아니래도 알 수 있는 방법들일까요?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말을 졸졸졸 따라가는지를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분을 보면 강하고 담대한 것 같고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여론이나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울 같은 경우 백성을 이끌어야 될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랬다 저랬다 백성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하찮은 왕이었던 겁니다. 왕이라면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불평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요, 지금도 저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저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정직해야 되는 거 알고 용기 써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고 있고 잘못된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고 떳떳한 처신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막상 진리대로 행동하려고 할 때에 죄성이 꿈틀거리면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거 내 뜻대로 안 되고 오히려 더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 두려움은 불안한 생각을 낳고 그리고는 그 부정적인 상상력을 갖게 하고 그러면서 몸이 피곤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더 큰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 그러는 사람이 당연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래서 두려움은 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한다고 잠언 29장은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겠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전혀 진도가 안 나갑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걸어가는 행보도 멈추게 된 겁니다. 환경 여건 탓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은 환경 여건이 좋지 않았어도 순종하면서 다 약속의 산지를 차지했는데 왜 여러분만이라도 자꾸 그것 예외가 있겠어요? 아닙니다. 순종에 문제가 생기면 약속의 산지로 가는 행보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 두려움은 순종의 대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해요. 근데 이건 아니네. 그럼 양심이 꺼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좋아하면 양심이 꺼려도 졸졸졸 따라가요. 뭔가 꺼림칙해도 상대방이 좋아하면 악인의 길이라도 걸어갑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을 것 같으면 진짜 마음이 괴로워도 엉겹결에 따라갔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산지를 준비하신 하나님 눈치는 보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 크게 결정적인 도움 주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될 일도 안 되게 하십니다. 다윗왕 보세요. 광대무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전능자의 고두에 맞춰 살다 보니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노를 저어가면서 다윗은 물론이고 다윗을 아는 주변의 지인들도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두려워했던 소인배 사울왕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찬송과 가사대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만 보고 막 마음이 약해지고 점점 빛을 잃어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뭐 어떤 원인 때문에 두려움 갖는 것 같지만 성경적인 건 명쾌합니다.

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유가 됐건 뭐 약속의 산지를 가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되고 이래서 내가 불순종했고 말은 많이 하지만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결국 약속의 산지 못 간 건 여러분이 마귀에게 농간당한 겁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요.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 그 사람에게 기대할 게뭐 있겠어요? 그럼 결국 상대방의 눈치나 보는 소인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비겁해지는 거예요. 그래 사울은 이끌어야 될 백성을 주셨는데 그들을 두려워했기에 백성에게 질질 끌려다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울은 그게 바른 길로 보였을지라도 해서 많은 사람은 그 길로 가지만 실상은 어떤 길이라? 사망의 길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걸어가는 넓은 길이면 안전해 보이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사망의 길이다. 그러면 죽을 길 아닙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되지요. 안전, 안전만 외치면서 살아가는 안일함은 반드시 퇴보하고 후퇴한다고. 그리고 영원토록 후회한다고 잠언 1장 마지막 부분에 분명히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도 제발 넓은 길 말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시잖아요.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의인이고 그런 의인이라면 빛나도록 하나님이 빛을 뿌리시는도다. 시편 97편 11절.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주의 말씀 순종하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김받도록 빛을 발해주시고 근데 말씀을 우습게 하고 멸시하면 하나님도 그런 인간 경멸해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흥망성쇠의 주관자 보시기에 순종이 그렇게도 중요해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줄 아세요? 속 썩이는 자식이 있고 뜻대로 되지 않는 가정 형편이 여러분의 모든 모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라도 순종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노라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하고 그 놀라운 은총은 계속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지요. 진실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에게서 우리 가정에게서 아직까지 잠자고 있었던 축복들이 빛나고 때깔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원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착한 행실이고 많은 결실을 맺는 착한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비춰주시겠어요?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존재 이유와 혹은 이런저런 내가 맺어야 될 약속들 그것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제발 이제부터라도 순종의 능력 체득해야 합니다. 내 신앙 경륜이 몇 년이다.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하나님 앞에 크로노스는 전혀 하나님이 계산 안 하셔요.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순종했던 시간이 있느냐. 그 카이로스 그걸 보셔요.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요 시간이 차야 그런 분들이 꽃피고 열매 맺는 겁니다. 이렇게도 중요한 순종인데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보니까요, 다들 인상 쓰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순종. 뭐, 그래도 저는 진리 외쳐야 되니까. 그럼 왜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럴까요? 순종은 참된 내 모습을 포기하는 게 순종이라고 착각하고,

내 생각 무조건 포기하는 걸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 마귀 말 듣고 순종을 함부로 여깁니까? 순종은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진짜 내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로드맵이에요. 아니, 영원한 독생자까지 죽게 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이제 와서 여러분 무조건 그냥 포기하고 의미 없게 살도록 하실 것 같습니까? 쉽게, 그 중요한 진리니까 물고기 얘기해봐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다가, 아우, 답답해. 언제까지 물속에 살아야 돼? 나 자유를 누리고 싶어. 그러다가 물속에서 점프해서 흙에 나왔어요. 흙 있는 쪽으로. 그 물고기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게 자유입니까? 물고기는 물 속에 있는 것이 물고기의 참된 본인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아주 복된 환경 여건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두기 위한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가장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로드맵입니다. 순종은 자유의 반대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가 나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순종은 나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참된 나의 진면목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빛이에요. 정말로 여러분의 위대한 모습, 아직도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꿈도 없습니까? 그런 비전도 없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의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인생 만드시기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만세 전에 입력하신 계획이 내삶 속에서 구체화되게 하시는 온갖 은총의 통로, 그야말로 나의 잠재 능력을 10분 발휘하고 내 능력을, 그야말로 나의 가정과 교회의 저력을 극대화시키는 에너지. 그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심어놓으신 그 찬란한 빛이 온전히 발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이건 환경이건 간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두려움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은혜의 더 넓은 바다로, 축복의 더 깊은 세계로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아직도 많고 많은 그 측량할 수 없고 셀수 없는 귀한 계획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은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시간 지나면, 아, 내 인생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이제야 알다니, 아, 우리 가정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야 깨닫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다니. 그러면서요, 내가 알지 못했던 그것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감사가 터져 나오고 감격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 통신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였구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조차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신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영광스러운 참모습을 순종을 통해 드러내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제발 그러므로 오늘부터 정말로 꿈이 있고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도 알지 못했던 또 위대한 것이 있음을 기대하는 분이라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순종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빛이 임할 것이고, 전능자의 빛이 임하는 곳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메마른 심령은 살아나며 잠들어 있던 하나님의 저력과 은혜와 약속이 꽃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순종할수록 더욱 빛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더욱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받은 기도 제목과 은혜를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사랑하고 나누고 용서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빛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10월 14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새벽에 함경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지만 곧 그치고 북한 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함경도는 아침까지 구름이 남아있다가 차차 걷히겠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하루 종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제주가 17도, 부산과 목포가 14도, 포항과 여수가 13도, 광주와 강릉이 12도, 대구가 11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청진이 9도, 평양이 8도, 춘천과 개성, 함흥이 7도, 신의주가 6도, 강계가 3도, 해산이 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부산 22도, 포항과 여수가 21도, 강릉과 광주, 대구, 제주, 개성이 20도로 보이고요. 서울과 대전, 목포, 평양이 19도, 춘천과 신의주, 함흥이 18도, 청진이 15도, 강계가 14도, 해산이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이 많고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서해 북부는 하루 종일 맑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최대 4m, 서해 북부가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비가 그친 뒤 아침 공기가 한층 차가워졌으니 외투를 단단히 여미시고 낮과 밤의 기온 차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살피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 목사님 통해 주셨던 우리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참된 나를 빛나게 하는 순종의 하루, 사랑의 하루, 나눔의 하루 보내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구원의 줄이 되기도 하지만 사탄의 유혹의 손길이 우리의 주변에는 늘 있기에 그로 인한 타락과 죄를 짓게 하는 이유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질을 구하면서 너무 가난하여 범죄하거나 인색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그 약속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로운 길을 걷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가난이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 때 부유함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베풀 수 있을 정도의 부요함을 주시고요.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것을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넉넉함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입니다. 찬송가 507장, 새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보다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고 자신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가 큰 죄가 되기 때문이지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셨고요. 우린 모두는 죄인의 후손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고 또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져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 죄를 숨기는 자입니다. 죄를 짓는 것보다 그 죄를 덮으려 하고 가식적인 모습으로 자기 스스로를 선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반면 스스로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지요.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하지요. 찬송가 202장, 새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가 448장입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악한 일을 하거나 나쁜 마음을 먹는 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죄를 돌이키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용서를 해 주십니다. 죄를 용서해 주길 원하는 우리들을 사랑의 주님은 기꺼이 새로운 사람으로 기억해 주시며 의인이라 칭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요. 지금 주님께 우리 모든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떳떳하게 해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마지막 찬송 함께합니다. 찬송가 487장, 새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송 함께하면서 찬송은 물러가겠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내일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입니다.
1: 제가 전도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러니까 평범하게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한 아이가 두 가정이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애들이 너무 좋아요, 그냥. 근데 어느 날 두 여자애가 새로 왔어요. 새로 왔는데 아 쟤네들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고 밥 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여자애 둘이 왔는데 우연히 그날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걔네 둘이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앉아서 얘기했어요. 아 반가워. 뭐 안 그래도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죠. 어 그래 목사님 다음 주에 연락 한번 하고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이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날 금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여자애가 학교 선생님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걔가 자기 아파트에 올라와서 투신을 했어요. 와, 금요 기도회 하던 도중에 연락을 받고 제가 습하게 뛰어갔는데 회의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처음에 목회를 한 게 그 애를 보고 내가 다 저런 애에게 다가가서 내가 힘이 돼줘야지 하고 목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애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걔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속상해요 라고 연락 한번 못하고 저런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그냥 교회 직원으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달, 두 달을 거의 아 좀 넋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정신을 좀 차리고 내가 애초에 내가 목회를 한 게 내가 목사를 되려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그런 청소년에게 힘이 돼주려고 목회를 시작한 건데 내가 너무 목사가 되는 것만 바라보고 그냥 길을 걸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아 나도 사람을 살리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살리는 교회에 유치했어요.
0: 사랑하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 시작이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포항에 위치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 최경수 목사님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포도나무 교회 여주봉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본문에서 영생을 한마디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요한일서 1장 3절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인데 그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네 가지가 마치 상자처럼 하나로 분리될 수 없이 이 모든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요소를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동시에 영적으로 아는 것이다. 오늘은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셋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올바로 알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몇 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은 뛰어날지 몰라도 영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을 통해 살아계신 인격체신 하나님의 성품과 의도를 친밀하게 알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알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났는데, 그리고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정통이었는데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어디냐면 요한일서 1장 6절과 2장 4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이 말은 1장 3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미 본 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2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이 말도 역시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일서는.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도덕적 열매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 구원받을 때만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삶은 곧바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 구원받아 도덕적 열매도 한때 나타났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목표와 삶의 패턴이 안 믿는 사람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심각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경이 말하는 성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니까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화. 성화라는 말은 예수님 형상대로 변화되는 걸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자, 그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반복적으로 올 텐데요. 한번 여기 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그럼 작은 첫 번째,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다시,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요,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처럼 그러한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도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무를 잘라가지고 뭐 탁자를 만들거나 의자를 만들 때, 이건 물리적인 변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무의 속성은 그대로 있는 건데 성질

그대로 있는 건데 모양만 바꾼 거잖아요. 그 다음 화학적인 변화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나트륨과, 저는 목사인데 이렇게 번데기 주름 잡고 저 교수님들도 많이 계신데, 나트륨과 그 다음 뭡니까 염산은 다 독소인데 둘을 합해 놓으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화학적인 변화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종교적인 모양은 누구보다 뛰어나게 갖추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성경 묵상하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종교적인 의식들을 행하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탐심과 그러니까 무덤은 그런데 속에 온갖 사람의 썩은 뼈가 있는 것처럼 탐심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 탐욕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변화와 같은 거죠. 모습만 변했는데, 겉모습만 그럴듯한데 중심은 전혀 변하지 않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은 이렇게 겉모습만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변화되는 걸 말합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 삶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관점,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걸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하신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서부터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자, 그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보는 만큼,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요?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뭐라고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욱 놀라운 영광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성화되되, 어떻게 성화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주님의 영광을 본단 말은 뭐냐? 성령의 조명으로 주님을 알고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깨달으며 우리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을 말하고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해 서는 만큼 우리는 변화됩니다.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좋은 예가 스데반의 예입니다. 스데반. 스데반은요,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래요. 우리 중심이 중요한 게요,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구약 성경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걸 볼 수 있어요. 뭘 볼 수 있냐면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중심을 찌르신 거죠. 폐부를. 그런데 오순절날 동일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했을 때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 오,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까? 이렇게 외쳤던 반면에 이들은 동일하게 말씀에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갈았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신데 중심에 따라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엎드려 주여 어찌하오리까,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은혜를 부으소서라고 돌이킨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동일하게 말씀으로 찌르는데 대적하고 거역하고 반박하고 이래 가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를 갈건을 그 다음 절에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핍박당하는 스데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영적인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하신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모든 정사 권세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죠. 그랬더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한데, 그랬더니 이들이 달려들어 돌을 쳤거든요. 그랬더니 스데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거든요. 왜 그게 가능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요. 네 번째, 지난주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적일 뿐 아니라 영적인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도덕적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실제로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신약이건 구약이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그 단어 자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야다건 신약의 헬라어 기노스거건 둘 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급히 보내어 막으시고, 그 전부터도 예비해 놓으신 순양을 드리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이, 알게 된 하나님이 단순히 이론적인 지적인 하나님이었습니까? 아니면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까?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믿습니다. 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까지 세실 만큼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한 겁니다. 사도 요한, 요한일서 5장 4절 15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 뜻입니다.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지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걸 보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되 어떤 하나님을 알았는가,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특별히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그분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면 아직 받기 전에도 이미 받은 줄로 알았어요. 이 알았단 말이 가슴으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단어 하나하나가 현재형이에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은 수시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임을 알죠. 근데 그것이 이론적인 지식에 불과하다면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죠. 다 지적인 지식에 불과한 거죠. 제가 그 얘기 가끔 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는데 서울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

안 되니까 한 번은 새벽 기도하는데 됐어. 너 그대로 내려놓고 새로 시작해. 다시. 처음부터. 그리고 제가 그래서 분당에 와봤어요. 그랬더니 예배 장소를 쓸수 있는 장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택부터 우선 구해야 되는데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주택이 싼데 우리 세 아들의 저하고 제 아내 다섯 식구 살라니까 조그마한 두 개짜리는 도저히 살 수가 없고 방 세 개짜리는 있어야 되는데 5천만 원 있어야 전세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매월 100만 원씩 사례비를 받고 있었고요. 그 사례비를 받아야 그달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 주에 사표 냈습니다. 사표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 어렵지 않았냐면 닥터 에이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영적인 참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성경적인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걸 토대하지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어요. 일이 아닌 게 아니라 일이. 그래서 사표는 거 어려움 없었어요. 사표는 제가 뭐 한 줄 아십니까?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 가서 일하면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러면 근데 그럴 때도 없었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원에 뭐 금식하러 올라갑니다. 그거에 진정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때. 어떨 때 우리의 기도는 절박하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불신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홍해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었을 겁니다. 어쩌면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불신의 표현이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간절한 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건 불신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 기도 제가 쓴 그게 중요합니다. 기다렸어요. 주님이 채우실 걸 알았기 때문에요. 1위가 아니라 1위. 그랬더니 말씀드렸는데 한 번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그분 제가 섬기 교회 성도는 아니었는데 교제가 있었고 그 치과에서 저희가 제가 성역부분 인도 그랬거든요. 그분이 제가 사표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면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이거 사택에 쓰세요. 그런데 분명히 목사님 하나님이 축복일 줄 믿는데 사택 마련되면 나중에 그때 돌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안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 얼굴 쳐다보고 얘기 안 하는데 제 아내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안 받겠다고 그러니까 얼굴이 흑색으로 바뀌더래요. 그래서 왜 안 받느냐고 그러더라고요. 나 하나님 빚지고 싶게 하지 않다. 그랬더니 아, 그 빚지는 게 아니고요. 목사님 이건 없어서 괜찮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사역을 헌금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 축복 주실 줄 믿는데 그렇게 해서 뭐지? 그 채워주시면 그때 돌려주시면 제가 다른 데 또 쓰겠습니다. 주의 일에. 아, 그건 올바른지 하겠다고.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 다음 날짜로 분당 와서 사택 계약했습니다. 분당으로 와서 이제 10년 됐을 때 이 건물 두 개 지어서 이사하게 되었고 1년인가 2년 후에 사택이 교회에서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전화했습니다.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네요. 안 돌려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분 입장이 이해돼요. 아무리 잘 알고 지내지만 개척한다고 정말 적지 않은 돈인데 이거 가지고 미국으로 날릴지 어디로 날지 어떻게 알아? 그랬는지 모르지만 안 돌려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상의해가지고요. 그때 예양교회 건축할 때 그분의 이름으로 글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뒤로 여러 차례에 걸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놀라웠게 채워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실제로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그 말은 성경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그건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이해에 대한

0: 관점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저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나요? 우리가 몇 년 신앙생활 했다고 종교적인 의식만 다람쥐 채바퀴돌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적인 지식 몇 개 있다고 그래봐야 너무너무 약소하고 그야말로 작은 것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인식조차 없이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 가운데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복은 비어있잖아요. 그래서 삼키는 자들을 꾸짖어 우리로 멸망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찬양처럼 그런 상태인데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안일함 가운데 빠져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교회에 우리 포도나무 교회 지체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길로 올바로 돌이켜서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자라나고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자라나며 유종의 의미를 거두고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기전화 031-282-1001번 포도나무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10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문성모 작가의 성경 낭독의 기적입니다. 입으로 읽고 귀로 듣는 성경 낭독을 통해 말씀이 마음에 더욱 깊이 새겨지고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두 번째 도서는 김혜민 작가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입니다. 내 속도보다 남의 속도가 더 신경 쓰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흔들리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책입니다.

0: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것을 잘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을 비판하고 헤아리지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서 주석가 뱅겔은 명확한 지식과 사랑과 필요가 없이는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명확한 지식이 없이 사실의 것만 슬쩍 보고 또는 그 사람의 것만 보고 비판했다가 그것이 옳은 비판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가 하면 신학자 힐렐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처하기까지 그를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함부로 심판을 내릴 수는 없는 거죠. 진정한 판단을 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를 내 위치에 놓고 보는 것, 그것이 비판 그 자체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참으며 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위 안에 교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906년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교회 완공이 연기됐고 그 사이 도심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조례가 신설돼 안타깝게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루터교 교인들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오랜 기간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헬싱키 도심에는 오랜 세월 방치된 흉물스러운 바위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바위를 건축물로 탈바꿈하는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핀란드의 건축가인 티모와 투오모 수오말레이넨 형제가 거대한 바위 안에 교회를 짓겠다고 지원한 것입니다. 형제의 뛰어난 설계도 때문에 정부는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도심에 교회를 세울 수 없다, 교회가 대표적인 건축물이 돼서는 안 된다 등의 반대가 있었지만 티모와 투오모 형제는 자신들의 신념을 담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교회를 바위 안에 건설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암석교회라는 뜻의 템펠리아 우키오 교회는 관광객이 반드시 찾아오는 세계적인 명소가 됐고 지금도 예배당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생각 이상의 방법,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아질수록 복음의 표대가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반석과 같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주님을 언제나 의지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생각 이상의 방법, 상상 이상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기도하며 생각하고 행동으로 실천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106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기독교 성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이 세상 끝날까지 테너 우영훈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센터 오늘 이 시간은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았어요. 복 많이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 전부를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인생이 복이라면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내 인생의 복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 했잖아. 복이라는 복은 전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그럼 신령한 복은 뭘까? 여러분 신령한 복은 어떤 영어 번역본 성경에 보면 spiritual blessi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spiritual, 영적인 복.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적인 복은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필요한 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만 필요한 복. 건강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숨 쉴 호흡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필요합니다. 뭐죠?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복은 아니죠. 이거는 천국 가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복이라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땅에 살아있는 내 몸이 필요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한 것, 이걸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들을 주셨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 그 중에도 신령한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뭘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는데 그 모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게 4절부터 6절에 있는데 나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으면 성경을 보세요. 나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한 호칭이죠.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이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이고 신분입니까? 여러분한테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누가 나보고 당신은 목사라는 호칭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 가운데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면 뭘 택할래요?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혹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라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거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참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 더 놀라운 진리를 하나 더 보태주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 이게 진짜로 놀랄 일이에요. 내가 일을 많이 하여 내가 어떤 공로와 업적을 세워서 펜던트, 배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단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더 놀랄 일입니다.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걸 한번 느껴보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닌데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거죠.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먼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맨 먼저 시작이 뭐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5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이 은혜를 큰 주제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을까? 어떻게? 라는 부분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방금 보셨죠?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1번이에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천하 없이 뛰어나고 천하 없이 훌륭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이 말미암아라는 말이 참 어려운 전치사예요. 근데 조금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말미암아라는 말보다 통하여라는 말이 더 쉽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여러분 느껴지죠?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말이에요. 그분을 통한다는 말은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죠. 예수님이 없으면 죄인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영역에 우리의 구원을 이룹니다. 첫 번째는 속죄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그게 속죄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깨끗하게 없애주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순종하는 자. 예수님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속죄의 피, 끝까지 순종.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불순종 덩어리인 인간을 마지막에 순종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거 타짜 화투판 아니에요? 불순종 덩어리.

특별히 나를 마지막에는 순종으로 여겨주세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 끝까지 순종을 통하여 나를 너는 순종한 인간이야 이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죠? 그렇구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여러분, 두 번째는 선택과 예정입니다.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4절 상반절 한번 볼까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택했다는 말은 선택이거든요. 이 문장이 어디에 이어지죠?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어져요. 자, 이제 풀렸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을까? 창세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선택하셨다는 말은 골라내다는 뜻입니다. 골라내는 것 알죠? 자, 보세요. 골라내다는 말은 적어도 여럿이 있는 거예요. 여럿 가운데 너, 요놈, 이게 골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골라내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전에. 오래전이 아닙니다. 오래전이 아니에요.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골라내신 거예요. 찍으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제 선택 다음에는 예정이 나와요. 여러분,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자, 먼저는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골라두셨어요. 두 번째는 예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퀴즈. 뭘 미리 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콕 집어 골라내시고 선택.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미리 정해두시고 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로 정해두시고.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말빨이 좋은 목사라도 더 이상은 설명이 불가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한 세계예요. 우리가 어찌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의 이성의 바구니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고르시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 내가 어떤 공로를 세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해두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선택과 예정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바다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의 깊이는 창세전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다라면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이게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마지못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못난 자입니까? 흠이 많고 흉이 많고.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데 미리 정해두셨는데 그 기쁘신 뜻대로 너무너무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기로 미리 정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이게 놀랄 노짜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실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이에요. 힘내세요. 스바냐 3장 17절 성경은 이런 또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분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기쁨을 이기시지 못한다는 말은 원어에 보면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합쳐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게 우리 성경에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알고 보니 내가 그런 사람이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나를 골라두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자녀 삼기로 미리 정해두시고 또 때가 되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 마지못해가 아니라 어떻게? 얘들아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이기지 못할 기쁨.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큰 두 번째, 그렇다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을까? 목적. 여러분 그 목적을 오늘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하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진짜일까요? 4절을 한번 보세요. 고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답이 나오죠. 1번 답.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해. 여러분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실 걸 정해두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1번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1번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1번이야. 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분이 하나님.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흠이 없이 살아야 되죠. 이게 한 세트입니다. 그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흠이 없이 살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흠이 없다. 생각나는 게 뭐죠? 구약 성경에 흠 없는 제물.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그 제사, 제사라는 형식의 예배는 흠이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제물을 받으시죠. 덩치 큰 놈 아닙니다. 비계 살 많은 놈 아닙니다. 흠이 없는 놈.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흠이 없는 제물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흠 없는 삶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흠이 없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흠이

했다는 헬라 말이 아모모프예요. 아모모프를 가장 쉽게 말하면 피난받을 것이 없는, 에게 하나님 믿는 목사가 왜 저래? 에게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에 피난받을 것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흠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로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삶. 그러면 이거는 거룩과 이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또 흠이하게가 나와요. 너희는 흠이 없어야 한다. 순전하고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또 나와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 주님은 거듭거듭, 얘들아 너희는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게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찌그러지고 캄캄하고 어둡고, 우리가 흠이 없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살 때 그게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인 거예요. 빌립보 2장 15절을 보세요. 그게 세상의 빛이야. 세상을 환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세상의 빛,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된다. 뭐죠? 이걸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해두시고, 이걸 위하여 두 가지입니다. 거룩하게 살거라.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빛이 되거라. 요 두 가지는 한 세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큰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을까? 두 번째 큰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고 싶은 거야. 그 찬송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다. 6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들 삼으신 목적이 나오죠. 찬송하게 하시려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찬송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왜 그렇죠?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죠? 나 같은 흉악하고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의 업적과 나의 공로와 나의 행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평생 내 자랑할 거예요. 우리는 내 자랑할 게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겁니다. 이런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의 1번, 자격 없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될 자격이 없어요. 은혜의 2번, 거저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행위를 철저하게 배격하는, 오직 거저 주시는 것. 그래서 6절에 보시면 거저 주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거저 주신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찬송하라고. 이 은혜를 찬송하지 않으면 안 돼.

여기에 내 것은 1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미리 하나님의 아들로 정하시고 여기에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과 나의 행실은 1도 포함되지 않았어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죠.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 아들 삼으셨습니까? 영원토록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영광이라 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성도 여러분, 참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있는 문장, 은혜의 영광. 여러분도 이런 표현 처음 듣죠? 은혜의 영광.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나를 아들 되게 하신 것, 은혜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냥 그렇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래서 은혜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인가. 은혜의 영광, 은혜의 최고봉, 은혜 중에 영광, 최고의 영광인 은혜.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 자녀된 것,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거든. 교회의 딱 한마디, 교회의 유일한 일성, 은혜의 영광을 평생토록 찬양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 은혜의 영광, 이걸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인생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구 초량상로에 위치한 초량교회 김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465-0533번 초량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여수 행복한 교회 김창훈 목사님입니다.
1: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셔서 선교사들로 통하여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순교의 피로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방황하고 신음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르게 인도하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비진리를 철저히 버리고 인본주의와 개인주의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의 눈물과 순교로 세워졌으니 빚진 자의 마음으로 교회마다 주의 백성들마다 세계 열방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생명 살린 일에 물질로 돕고 보내며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14장 2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언제 마음이 평안할까요? 걱정하던 일이 잘 해결되고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흘러갈 때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또 살다 보면 한 가지 걱정이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걱정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늘 평안을 기다리면서도 정작 평안하지 못한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잘 모르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아주 특별한 아침 시작합니다.

이게 겸비 김겸 PD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성경에도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인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기드온 역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기드온의 현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위협은 여전했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그대로 남아있었죠. 하지만 변화가 시작된 곳이 있었어요. 바로 기드온의 마음,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 곧 여호와는 평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때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걱정이 있다면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평안이라고 보내주세요. 평안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또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일지언정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평안으로 오늘 하루를 기쁘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아침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평안, 평안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고요. 또 이 아침 힘찬 결단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라디오 FM 채널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동안 실시간 메시지 참여하신 분들은 대부분 업그레이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실시간 메시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오늘 참여하시면 좋겠어요. 받는 사람 번호란에 샵0933 우물정0933 번호 입력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 아침 저와 또 아트가의 여러분들의 이야기 나누시면서 풍성한 아침 누리실 수 있습니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오늘 평안이라고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믿음으로 취하는 이 아침 되시고 또 더욱더 큰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333번님 안녕하세요 샬롬 하시면서 오늘도 평안하세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고요. 4641번님, 8848번님, 1527번님, 2474번님 평안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인사 나눠주시고 이 아침 여러분들의 아침 풍경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문자를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 또 큰 나눔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은요 광진교회 정명식 목사님과 이 아침 따뜻한 시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이죠. 아주 특별한 질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 어떤 질문들로 함께하게 될지,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될지 이 아침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아트가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하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함께 나눈 후에 오늘의 코너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늘 평안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과 부각 세트를, 트루나스에서 음식 요리를 쉽고 맛있게 만들어주는 자연 조미료 자연 하나를,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브랜드 테틀리 차 세트를, 더 블레스문에서 화장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창조주의 질서에 따라 생명의 회복을 꿈꾸는 에스겔 푸름 농장에서 자연 39 유정란을, 믿음의 기업 안나의 정원에서 수제 함박스테이크 4인 식사권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슈르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기업 베베 에스테틱에서 마사지 상품권을 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온전한 신앙과 삶을 찾아가는 시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시선과 마음을 찾습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1: 아주 특별한 아침의 대표 따뜻한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질문. 오늘 광진교회 정명실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네. 저번 달에 뵙고 지금 이제 달을 넘겨서 네, 10월 달에 맞아요. 뵙게 됐는데 네. 목사님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2: 네, 잘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1: 제가 10월 달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께 이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목사님의 10월은 어떤 10월을 보내고 계시는지 네. 궁금해요.
2: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네. 또 우리 이제 특별히 영도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부흥의 주관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네. 이제 교회마다 요즘은 이제 추수감사절을 조금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네. 지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이제 추수감사절을 저희들이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또 실행도 하고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베푸신 이런 그 특별한 은혜들을 우리만 그냥 즐겁게 간직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제 그 이웃들과 나누자. 근데 이제 이거 교회들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이제 뭐 어려운 이웃들이 당연히 많이 있는데 특별히 어려운 교회들이 있다. 정말 작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고군분투하시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런 또 작은 교회를 성도님들이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돌보고 함께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주의 몸된 교회에 연약한 교회를 좀 이 그 감사절에 섬겨보는 건 어떠냐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물론 이게 뭐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네 개 교회를 정해서 같이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네. 또 이렇게 이제 또 나눔을 하고 또 더 전도도 해주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이제 목사님과 또 우리 성도님들이 아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을 좀 풍성하게 나누고자 하는 그리고 뭐 또 약간의 어떤 재정적인 좀 도움도 드리고 좀 그런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참여하면서 굉장히 또 기쁨을 함께 나누니까 더 좋은 특별히 또 교회를 섬기니까

0: 더 기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멘.
0: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네. 목사님의 말씀만 들어도 정말 풍성한 네. 이 가을 또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교회가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 네. 교회, 작은, 지금은 작은 교회지만 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큰 교회로 성장해 나갈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의 또 주민들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0: 그렇죠. 네. 맞습니다.
1: 그 일들을 오늘 함께 우리가 비전과 그 섬김의 과정을 들었으니까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함께 광진교회 또 정명식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목사님의 이 풍성한 10월의 이 일정들과 또 사역들을 들으니까요. 괜시리 마음이 더 풍성해집니다.
0: 네. 네. 나눌 때 풍성해집니다.
1: 아멘. 그래서 오늘 이 풍성한 마음, 오늘 아트가 또 아트문 함께 하시면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저희 아트문 이제 문을 열었는데요.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의 주제 퀴즈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퀴즈 준비하셨죠?
0: 네. 성경 이야기 퀴즈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이 있었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포로 생활이 곧바로 끝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미래와 땡땡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땡땡이 무엇일까요?
1: 네, 하나님께서 미래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보기 드릴게요. 보기 1번
0: 소망,
1: 2번
0: 지혜,
1: 3번
0: 능력.
1: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곧바로 이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오랜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어서 그들에게 미래와 무엇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엇? 별별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는 겁니다. 1번 소망, 2번 지혜, 3번 능력.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오늘 수영들 카페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카페 이용권입니다. 요즘 같은 가을 날씨에 가기 딱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정답 보내보시면 좋겠어요. 자, 과연 소망일지 지혜일지 능력일지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셨을지 목사님께서 힌트 조금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0: 네, 이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29장을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
1: 네.
0: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랑이 영원하다 이 말씀하시면서 믿음과 이것과 그렇죠? 사랑
1: 맞아요.
0: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 맞습니다.
0: 믿음과 땡땡 네. 그리고 사랑
1: 네.
0: 그러면 뭐 너무나 잘 하실 것 같아요.
1: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저절로 나올 거예요. 믿음과 이것과 네. 사랑.
0: 네.
1: 자, 예레미야 29장을 보시면 이 또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서 정답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힌트 주신 것처럼 실은 믿음과 이것과 사랑 하면은 이제 저절로 나오는데 보통 교회 안에서 3남매나 이렇게 자녀가 세 분 이신 네. 가정에서 첫째가 사랑이,
0: 네.
1: 둘째가 이 이름,
0: 네.
1: 셋째가 믿음이 이렇게 네. 해서 이름을 지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0: 네, 맞습니다.
1: 약간 3종 예. 세트 같은 느낌으로.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수영들 카페 이용권 그리고 화장품

0: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보시면 되겠습니다. 3874번님께서 정확한 또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한번 소개해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희망으로
0: 맞아요.
1: 이렇게 말씀을
0: 해주셨어요. 희망이라고 말씀하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목사님의 힌트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음과 이것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데 과연 믿음, 이것, 사랑 중에 이것은 무엇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힌트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잘 들어보시면 오늘의 정답이 나옵니다.

0: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광진교회 정명실 목사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간 아침 7시 36분 19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의 주제 퀴즈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시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와 이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퀴즈였어요. 자, 목사님께서 정답 발표해 주실까요? 오늘의 네. 정답은요?
1: 정답 1번 소망입니다.
0: 네, 소망이었어요. 목사님께서 힌트 주셨죠. 믿음, 네. 소망, 사랑 중에 네. 제일 사랑이라 라고 이렇게 힌트를 주셨어요.
1: 네, 여기 댓글 남기신 분 중에 네네. 앞에 내용은 잘 못 들었는데 힌트를 들으면서
0: 맞아요.
1: 정답을 알았다고.
0: 맞습니다. 우리 네, 공유
1: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인사를 주셨네요.
0: 네, 호호 짱 이렇게 네. 이렇게 표현도 함께 나눠주셨어요. 공유 네. 8번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9371번님은요 정답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참 사랑이십니다. 정영신 목사님 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목사님께도 인사 나눠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그리고 9509번님 목사님 피드 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늘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저희가 소망을 정답으로 드렸어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소망입니다. 오늘 목사님 주제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 어떠셨어요?
1: 뭐 늘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0: 아멘.
1: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에도 특별히 전 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전 그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전 나라에서 가장 또 슬픈 그런 현상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찍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네. 그런 전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소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알고 그리고 진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좋은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아멘. 네. 네, 오늘 이 마음으로 저희 함께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망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귀 쫑긋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 또 소망을 묵상했었을 때 들었던 질문들도 예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예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럼 저희 바로 첫 번째 질문 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면 좋겠는데 우리가 흔히 소망이라고 하면 좋은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생각과 마음을 소망이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는 것
1: 그렇죠.
0: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희망이나 기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그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로마서 15장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느냐 바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죠.

0: 시고 그 소망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소망 그러면 우리가 지금 PD님 얘기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바라고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전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소망의 중심과 본질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소망인 거죠.
1: 아멘.
0: 예.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1: 그냥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약속.
0: 그렇죠.
1: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0: 소망이다.
1: 네.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0: 네.
1: 지금 이 소망을 생각할 때 그냥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0: 네.
1: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어지는 것이 소망이다.
0: 네, 그렇기 때문에 전 내가 소망을 갖는다. 이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약속이 뭔가를 먼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1: 아멘.
0: 네.
1: 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또 품으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사실 소망을 품기가 가장 어려울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인 것 같아요.
0: 네.
1: 앞서서 저희가 퀴즈를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 포로 생활이 곧 끝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0: 네.
1: 오랜 시간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0: 그렇죠.
1: 하셨잖아요.
0: 네.
1: 근데 실은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0: 네.
1: 이 말을 들었을 때 순간 벙 쪘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 기도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있나?
0: 네.
1: 소망이 있나?
0: 네.
1: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렇게 현실이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때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을 바라보면 이 소망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0: 네. 그래서 이제 뭐 모든 답은 또 성경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전 신구약 성경에서 한 구절씩 좀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요.
1: 네.
0: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좀 말씀을 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 네.
0: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소망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약속이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을 향한 약속을 주고 계세요.
1: 아멘.
0: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저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사야서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어.
1: 아멘.
0: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마음에 감동이 되면서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내가 그 붙들고 있는데 꼭 간격이 있잖아요. 시간적인 간격. 그러면 저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 아멘.
0: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과 그 사이에 오늘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그러니까는 사랑을 기억하면 소망을 끝까지 붙들 수 있다는 거죠.
1: 아멘.
0: 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 소망.

0: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과 같다. 그러니까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막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뭐 흔들리지 않도록 배가 딱 고정시켜주는 게 닻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바로 우리 인생의 닻과 같다는
1: 거예요. 아멘.
0: 어떤 바람 풍파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1: 아멘. 네, 오늘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자, 이 표현이 오늘 아침 저에게는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0: 그렇죠.
1: 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이다.
0: 네.
1: 예,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 우리의 현실이 좀 더디게 바뀌더라도,
0: 그럼요,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나를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또한 끝까지 나와 함께할 것이다.
0: 네.
1: 라는 그
0: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는,
1: 네,
0: 거죠.
1: 네. 아멘. 그래서 그 끝까지를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다라는 사실 오늘 이 아침 새롭게 기억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꼭 지금 메모하실 수 있는 한번 메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방송이 끝나면 제가 또 방송 내용 정리해서 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 오늘 광진교회 정영실 목사님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을 주제로 함께 하고 있어요. 방송 후에 오늘의 내용 정리된 이미지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오늘 주제죠.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저희 찬양 함께 나누고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내 마음의 주여 소망 되소서.

0: 네, 현재 시각 아침 7시 50분 32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질문, 광진교회 정명신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소망을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오늘 목사님의 말씀 정리된 이미지로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 드려볼게요. 저는 소망이라고 하면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아직 오지 않은 내일만 기다리다 보면 또 정작 오늘 이 현실 지금을 또 놓칠 때가 있잖아요.
1: 그렇죠. 네.
0: 하나님께 소망을 준 사람은 오늘을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이 일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목사님만의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또 그것이 네. 궁금합니다.
1: 예. 일단은 또 뭐 성경 말씀을 하나 저 같이 저 보면 앞서 이제 인용했던 히브리서 6장을 읽어보면 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됐던 거죠.
0: 아멘.
1: 근데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오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게 필요한데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작정 시간만 흘러가서 기다리는 거냐. 이제 성경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물론 그건 짧은 시간이지만 7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거죠. 일곱 번째 날에 7일 날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그럼 그 6일 동안은 뭐 하고 있었느냐.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뭐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런 영적 루틴을 잘 지켜가면 그래서 말씀, 기도, 이런 예배 이런 기본적인 루틴이 잘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혀져 가면 그러면 그 소망이 어느 순간에 정말 성취가 되어지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던 것이 이제 기다림 속에 그럼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안 했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0: 아멘.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은 책 중에 뭐 다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제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함부로 낭비하고 쓴다는 거죠. 근데 나름대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자기만의 정확한 루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미루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정확한 루틴을 잘 지켜가다 보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0: 아멘.
1: 영적 원리도 똑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0: 하나님 주신 약속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지켜 순종해 가면 그 일이 어느 순간에 내 앞에 다가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1: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지만 그 약속의 시선은 저희로 향해 있지만
0: 그렇죠.
1: 오늘 나의 삶에서는 내가 해야 할 것들 그리고 그럼요. 하나님께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이거는 지켜야 돼
0: 그렇죠.
1: 라고 말씀하신 네. 것을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묵묵히 꾸준하게 행하는 것
0: 네.
1: 그러면서 오래 참음과 오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소망의 약속을 펼치신다는 것
0: 네.
1: 내가 오늘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망을 주제로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오늘 지나간 이야기들 놓치셔서 아쉬웠던 분들을 위해서 방송 후에 이 말씀 정리된 이미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8시까지 소망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받으실 수 있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이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꼭 나누고 싶은 한마디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0: 제가 오늘 이제 이렇게 그 방송국으로 오는 길에 광안대교를 지나왔거든요. 네. 근데 광안대교를 지나오는데 바다 위로 붉은 어쨌든 태양이 이제 떠오르는 걸 제가 보면서 왔는데 그때 이제 순간적으로 드는 느낌이 이제 제가 아까 새벽에 잠깐 그 내가 너를 이렇게
1: 손바닥에
0: 새기고 있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딱 매치가 되면서
1: 아멘.
0: 이렇게 떠오르는 잠깐이지만 그 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보고 있지 내가 너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듯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예, 이제 태양을 보면서 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아멘. 빛을 주고 계시는구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아멘. 네, 오늘 목사님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망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이 마음 전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비 김겸 PD였고요.
0: 네 영도에 있는 광진교회 정명식 목사입니다.
1: 네 저희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외치면서 마칠게요. 하나 둘 셋
0: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믿음으로 여는 2학기 다시 뛰는 우리 교실 설렘 반 기대 반으로 시작되는 2학기 긴 방학을 보내고 다시 모인 교실에는 반가운 안부와 함께 새로운 다짐들이 피어납니다. 성숙해진 시간만큼 서로를 향한 믿음의 깊이도 더해져야 할 때입니다.
1: 얘들아, 다시 만난 교실이 참 반갑구나. 2학기에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 가자. 너희가 서로를 믿어줄 때 우리 교실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거란다.
0: 서로를 향한 따뜻한 신뢰가 만드는 행복한 변화. 2학기에도 응원과 배려가 넘치는 우리의 교실을 만들어갑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김두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0장과 41장에 있는 말씀으로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라, Stand on God's Word Even Among the Ruins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건물을 철거하고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보입니까? 화려한 외관도 아름다운 장식도 사라지고 결국 기초만 남죠.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는 내가 무엇을 믿고 사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이 무너지고 사업이 흔들리고 관계가 깨지고 계획이 실패하면 그때 내 신앙의 기초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질문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예레미야 40장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습니다. 성전은 불탔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41년 동안 경고했던 심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폐허 속에서도 남은 자를 보존하시고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41장에 가면 그 작은 회복마저 인간의 야망과 배신과 두려움 때문에 다시 흔들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우리는 왜 또 무너지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폐허 속에서도 반드시 붙들어야 할 네 가지 믿음의 원리를 살필 때 큰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40장은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고 알려주십니다. God gives grace for a new beginning even in judgment. 예레미야 40장의 시작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들과 함께 라마까지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그를 풀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았던 진리를 지금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이방인 사령관입니다. 왕도 듣지 않았고 제사장들도 듣지 않았으며 지도자들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망하게 되었다. 얼마나 뼈아픈 장면입니까? 오늘 교회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죄를 먼저 지적하고 세상이 교회에 정직하라고 요구한다면 그것보다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백성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왕이 사라졌습니다. 성전도 불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존하시는 백성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바울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죠. There's a remnant chosen by grace. 남은 자는 운이 좋아 살아남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을 보십시오. 믿음이 남아있습니까? 기도할 힘이 남아있습니까? 가족이 남아있습니까? 예배할 자리가 남아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것 속에는 다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회복은 언제나 궁전에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폐허에서 포도 한 송이를 거두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거대한 기적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다시 예배 드리는 것, 다시 말씀을 펴는 것, 다시 기도하는 것, 다시 가족의 손을 잡는 것, 다시 작은 순종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보다 더 처참한 폐허가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죽으셨고 무덤은 돌로 막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부활의 새 아침을 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패도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눈물도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죽음조차 마지막 문장이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셨습니다. 폐허는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그분의 역사를 기도합시다. 둘째로 예레미야 40장 5절에서 12절, 41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야망보다 공동체의 평안을 구함을 알려줍니다. God's people seek the community's peace above personal ambition. 40장 41장에는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다리아와 이스마엘입니다. 그다리아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려 했고 이스마엘은 자신의 야망 때문에 공동체를 다시 무너뜨렸습니다. 그다리아는 사람을 살렸지만 이스마엘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다리아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백성에게 또 다른 전쟁을 요구하지 않고 다시 살아가라고 외쳤습니다. 포도주를 모으고 과일을 거두고 기름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고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이스마엘 은 정반대였습니다. 41장 1절은 그를 특별히 왕의 종친이라고 소개합니다. Royal Blood라고 영어성경은 말합니다. 다윗 왕조와 연결된 왕족이었습니다. 반면 그다리아는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었죠. 더구나 40장 14절에 따르면 암몬 왕 바알리스가 이스마엘을 보내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정보까지 들어옵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다리아를 죽입니다. 이스마엘의 비극은 이것입니다. 자기 자리를 찾으려다가 공동체의 자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법치 유린을 넘어 법치 파괴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법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이젠 하다하다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도 다주택자로 분류해 세금을 매기겠답니다. 교회의 해외 선교에 세금 폭탄을 던져 복음 전파를 막겠답니다. 정치, 안보, 교육, 경제, 외교도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므로 나라가 살고 사람들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나라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는가? 목사도 물어야 합니다. 장로도, 부모도, 교사도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는 정반대 길을 가셨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자리를 위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렸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를 주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권력과 십자가 권력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는 높아지라고 주신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16절, 41장 1절에서 10절에는 선한 마음의 영적 분별력을 더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Add spiritual discernment to a good heart. 그다리아에게는 좋은 점이 많았습니다. 백성을 안정시켰고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장점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선했지만 충분히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열 사람과 함께 그다리아와 떡을 먹다가 그를 죽입니다. 신뢰로 베푼 선의의 식탁이 죽음과 배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유다 사람들과 갈대아 군사들,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온 사람들까지 희생됩니다. 한 지도자의 분별력 부족이 공동체 전체의 비극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사랑과 순진함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무것도 분별하지 말라고

0: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헤아리라는 거죠. 도끼 마죠. 이것이 성경의 길입니다. 칼빈은 예레미야 40장 16절을 해설하면서 그 다리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던 도움까지도 거절했다고 지적합니다. 분별력 제로였다는 겁니다. 분별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시는 경고를 나는 듣고 있는가? 성경과 설교를 통해 때로는 배우자와 부모와 동역자와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문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듣기 싫은 경고라고 해서 틀린 경고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누구보다 사랑하셨지만 인간의 죄성을 순진하게 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되 진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용서하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선한 마음을 가지되 분별력을 잃지 마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우십시오. 사랑하되 분별하고 믿되 말씀으로 확인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41장 11절에서 18절에 보니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Follow God's word, not your fear. 이스마엘이 사람들을 사로잡아 암몬으로 끌고 가려 하자 요하난이 추격하여 백성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요하난은 영웅처럼 보이죠. 그런데 41장 마지막에 뜻밖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롭김함에 머물렀으니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핵심 단어는 두려워함이었더라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이 살해되었으니 당연히 보복이 두려울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고 그 두려움이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향하려 한 곳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구원하여 이끌어내신 바로 그 땅을 다시 안전지대로 바라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곳으로 두려움이 다시 그들을 노예처럼 끌고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이 부분의 선택은 단순한 정치적 지리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의 문제라는 신학적 틀에서 읽습니다. 유다 땅에 남을 것인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인가 하는 선택에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눈에 보이는 안전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는 거죠. 이 통찰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결정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내가 어디로 가느냐는 결국 내가 누구를 믿느냐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가는 것은 단순히 남쪽으로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눈에 보이는 안전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놓지 마십시오. 요한왕과 백성은 두려움 때문에 애굽을 바라봤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애굽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돈과 사람과 권력과 경험, 내 계산이 우리의 애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의 순간마다 물으십시오.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는 것은 믿음인가 두려움인가? 두려움이 여러분의 길을 결정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두려울수록 먼저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가라는 곳으로 가십시오. 말씀했습니다. 폐허 속에서 우리를 다시 세우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수영로 295번에 위치한 젊은이들의 요람 말씀교회 김두식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625-0691 말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게시판입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

18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담 예술치료 인성발달연구소가 10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 동산 세광교회에서 2026 가을 3호의 수다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목회사역 가운데 심과 위로를 나누고 싶은 사모님 우선이며 10월 15일까지 선착순 15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277-370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시 기독교총연합회가 10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온누리교회에서 설교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설교학 교수 권호 목사님이 본문이 살아나는 내리티브 설교법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5-386-00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석포교회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석포교회에서 청소년 청년 연합 집회를 개최합니다. 다시 은혜로 채우다를 주제로 디보션 미니스트리의 찬양과 송주현 목사님의 메시지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354-279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전교회에서 주일 3부 예배 지휘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세례교인 이상으로 예배 음악에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보유하고 합창단 등 지휘 유경험자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등의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등의 자세한 사항은 051-559-39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은혜로 교회에서 관리집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일종 보통 면허와 소방가스 안전관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력서 등 서류를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051-311-9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샵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경남 양산시 북포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시인 구상과 화가 이중섭은 둘도 없는 절친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인 구상이 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 친구들이 다 다녀가는데 가장 먼저 달려와야 할 이중섭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한참이 지나서 몇 날 며칠이 지나서야 이중섭이 나타났는데 손바닥만한 은박지에 복숭아 그림을 하나 그려서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숭아로 말할 것 같으면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낫는 천상의 복숭아다. 그러니 빨리 이거 먹고 일어나서 회복하라고 친구에게 건네줍니다. 그러자 병상에 있는 구상 시인은 또 그 복숭아를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이중섭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종이도 한 장 사지 못하고 붓도 살 수가 없고 물감도 구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친구가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과일이라도 하나 가져가 보려고 백방으로 맨날 며칠을 알아봐도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림을 하나 그려서 가져온 겁니다. 그런 친구의 진심을 시인은 그대로 알고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두 사람이 정말 친구라면, 절친한 친구라면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의 우정과 믿음과 신뢰면 충분하지 또 다른 무엇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너와 나가 친구라는 사실을 물질로 입증하라고 한다면, 답례품으로 보여달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사이를 사랑하는 사이라고, 친구 사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있고 이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거꾸로 되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건 별다른 관심이 없고 그렇게 가져가지 말라는 것에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린 정말 주님께서 가지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말씀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에서도 살피시고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9장이 되면 예수님만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목격자였다면 이제는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가 되자고 제자들을 초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9장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구경꾼으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고 같이 손잡고 저 믿음의 여정을 떠나자고 우리를 초대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받고 아담과 하와는 각종 동물과 식물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짓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첫 출발점을 미약하지만 함께 걸어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이름 짓는 일도, 방주 만드는 일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도 있고 가끔씩 드러누워

죽어버리는 우리 같은 연약한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함께 일하자고 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대답했던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거늘. 이사야 선지자가 남들보다 뛰어나서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결단으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닮아서 연약하고 미련한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중요한 동사가 이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으시고 주시고 내보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병을 고치는 권위를 주셨습니다. 각종 앓는 자를 고치는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예수님만 갖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대단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딱 3년만 공생애 생활을 하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 생활이 끝나면 주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럼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남겨진 자로서의 사명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제 내에게 배운 대로 행하라고 하면 제자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학습시킵니다. 훈련시킵니다. 지금은 실습기간이고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능력과 권위를 줄 테니 한번 나가봐라. 한번 가서 행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사역은 간단합니다.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 아닙니까? 그럼 교회가 해야 될 일도 아주 단순합니다. 어떤 사람들, 여러 사람들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닮은 교회는 부르고 훈련시키고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땅의 교회는 부르는 것에는 정말 열심입니다. 모으는 것 잘합니다. 각종 전도훈련 프로그램들이 교회마다 차고 넘칩니다. 해마다 10월, 11월이 되면 전도잔치를 교회마다 다 풍성하게 합니다. 전도하는 것 열심입니다. 전도했으면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양육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길러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약한 것이 파송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십시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보내는 것에 취약합니다. 왜 보내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 일꾼들만 양육하고 길러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 써먹으려고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려고 성도들을 길러놓으면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특별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낳아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은 너의 것이다. 각별히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를 옆에 두고 싶었고 끼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훈련시켜서 세상 한가운데로 내보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란 이런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과정에 형제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제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지금까지 채색옷을 입고 살았지만 채색옷을 벗겨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노예의 옷을 입힙니다. 죄수의 옷을 입힙니다. 17세의 소년으로서 이집트에 팔려갔는데 그가 이집트에서 13년 동안 고난의 용광로 풀무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습니다. 노예로 훈련받고 죄수로 훈련받고 나이가 서른이 됩니다. 나이 서른이 되어서야 이집트의 황제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 앞에 서서 바로가 꿈 이상한 꿈을 해석해냅니다. 그러자 바로가 그에게 고백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과 39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황제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 신앙, 여호와 신앙이 하나도 없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바로의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요셉이 훈련 잘 받았기 때문에, 그가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렇게 사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에서도 믿음의 절개를 제대로 지켰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잘 견뎠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구나 보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파송받는 것이 순리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들을 기르고 훈련시켜서 세상 한가운데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로 살아내도록 훈련시키고 보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내시려고 한 겁니다. 보내시려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려면 나가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나가보지 않으면, 파송받지 않으면, 세상 한가운데에서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권위가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한 번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들 비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두 배를 남겼으니까 그들은 원래부터 능력이 출중한 자이겠거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원래부터 능력이 부족한 자였으니까 땅에 파묻어 두었겠거니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간 겁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바로 갔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했다 그랬습니다. 바로 갔다는 말입니다. 달란트는 능력과 권위를 의미합니다. 주인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바로 갔기 때문에 그들은 두 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가지고 의심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가서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손해보는 건 없을까?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지 않으면 세상 한가운데 가서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살아내지 않으면 예수께 받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위대한지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파묻어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한 번도 나는 능력도 권위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으로 나가보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담백하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될까 안 될까 간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나타나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당에 그냥 그대로 두고 나가지 말고 그거를 가지고 월요일 세상에 가서 일터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우리가 매 순간 신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가져가라고 한 것이 있으면 가져가지 말라고 한 것도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돈이 필요 없습니까?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도 가지지 말고 두벌 옷도 가지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위만 있으면 됩니까? 괜찮습니까? 돈 없어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당당하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같은 누가복음 말씀에서도 주님은 오늘 본문과 전혀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과 3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여기서는 가져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준비하라고. 예수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앞에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잊어버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떠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사명을 완전히 주시면서 나는 승천하고 올라가니 너희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이제는 말씀 붙잡고 살 때 너희는 필요한 것도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합니다. 과거에 너희가 훈련받을 때 기억하지. 그때 양식도 전대도 돈도 배낭도 두벌 옷도 가지지 않고 갔을 때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 아니요, 없었습니다. 지금은 훈련받는 중입니다. 누가복음 9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예 군대를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특전사 요원들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습니다. 생존에 꼭 필요한 무기 몇 가지만 주고 산속으로 집어넣어버립니다. 알아서 먹고 살게 합니다. 뱀도 잡아먹습니다. 짐승도 잡아먹습니다. 들쥐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생존해서 돌아오게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훈련받을 때는 혹독하게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훈련받은 것이 몸으로 나타납니다.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 받을 때 돈도 가져가고 양식도 넉넉하게 가져가고 배낭도 가져가고 옷도 가져가면 돈 없으면 돈 쓰면 되고 양식 없으면 밥해 먹으면 되고 그래서 그걸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야 될 그때 능력과 권위가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물질이 없어도 우리는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받을 때는 고난의 풀무에서 고난의 영광로에서 훈련받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훈련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물질의 훈련 가운데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관계의 훈련 가운데 계신 분들, 나는 왜 이렇게 훈련이 강하게 올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훈련을 통해서 기억하고자 하는 것 딱 한 가지, 질서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중심을 잡고 질서를 세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능력과 권위 위로부터 주시는 것이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공급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훈련을 잘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할 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훈련을 허리멍텅하게 받았다면 대충 훈련 받았다면 이런 상황에 주머니에 있는 동전 몇 푼 꺼내서 던져주고 끝냈을 겁니다. 그런데 훈련을 베드로와 요한이 주님께 제대로 받았으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씀을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서가 정확하게 잡혀있는 베드로와 요한. 정말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들이 정확하게 깨닫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와 순서가 엉망이 되면 안 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자들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훈련들이 있다면 이 훈련이 지나고 나면 우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질서가 세워지고 순서가 바로 잡히면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거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영접하는 자도 있고 거절하는 자도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걸 보고 은혜 받고 나도 그 길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적인 권능을 가진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거절하는 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역시 바울도 거절이 곧 일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절하는 자를 만날 때 상처받지 마라.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그건 너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하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그건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건 너의 열매가 아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뿌려놓았던 씨앗이 이제는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가 되어 네가 거두는 것이니 그건 너의 공이 아니다. 잘해도 너의 영광이 아니고 잘 안 돼도 너의 잘못이 아니니 너희들이 할 일

0: 일은 그저 사명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절이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수용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미약해서도 아닙니다. 잘 된다 하더라도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뿌려놓은 열매를 때가 되어서 내가 거두는 것일 뿐입니다. 이 말씀 오늘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능력과 권위라는 사실. 그 질서가 훈련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다음은 채우시고 공급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북부동에 위치한 양산중앙교회 정지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경남전화 055-386-2447번 양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CG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